0: Eminar, Josem Kubi, Gosu Shuguin. Ludun Xi Jinping is also now where Dang Junyan Ki, Gumi Wuti War. She saw in Lu Ting Rev Jen Ki, Penjon Saba Zu Jun Che Gu, Gola, Denshin. Chum Jay sang with Tomne. Giji Jizogi, Togu Chibu Chi Yubi. Penjon Mima Tugia, Zumbling La, Pigeta, Ya Tungi, Damsa, Nam Ju Chi Yu. Penjon Giji, Kirby Tolgin Tobane. Xi Jinping Ki, Jing Ne Gongba. Lada Tungu Chibata. Pugile Tungola, Jigyo Shuji Xi Jinping in our way, Gagu Kijinta. Turub Sabe, Danki, Pugun Zichu, Lada Tungu Chibi, Chidup Kijin Shinbi. Gilkup Ki, Jiun Chindila, Shamdi Shune. Turub Sabe, Pugi, Dumgu Yagulingur, Nubu Kijin, Tungu Chisumri. Wang Ju Dunki, Jo Yonki Rimka Jiwi Timbi, Chipsi Ki, Tungne Toro Dandi. Denki ni la sungzi shuwa ta, sungyo ni toba che kar. Chipsi ki kajo ta, lingcho ki chidun. Rintang zinjo je la dengzi yang ta che to. Dushi zindang ki, denja taze denbu sungdi. Pyo ki le tun ka, ngaji par sumtu, yang takwe cho su zhugyo genlin chi gui. Denli ta, pigi, genkam. Tangzam dobji je tunji shimi ne. Ko di shi, nian zhuwe chidab gyu ne. Benjo Pigeta, Miri Tunji. Den Dun Lamlo, Genkam Legba. Tersun Sadin. Mima Negi Le Junjiki, Dumgu Yapolindi. Cho Kansa Jitene, Perki Nangye Sangbo, Wimbachigu. Chijosu Kirby Dongu Sumchita, Shidin, Chedovje Sadu Chene. Gundu Nenjor Kirby Ki Chunila Dungzin Chedi. Chijota Nyamle Biri Dingsa Chekar. Kendian Ki Chada Duty. Chou Yone, Penjong Gaji Kabuki, Pangja Jo Shuta, Guja Chishu, Namji Chishu Je, Chiru Dongu, Chunjong Ta, Tunir, Churchi Jeki Tone, Tokinki Chum Jeti, Penjong Gaji Kabi Nuva Chiru Dongta, Chashaka Buda Kombi Dongu, Guishu Su Guru Chigubi, Nesuna Yuji, Wang Junjunki, Tokin La Shuki, Lady Kagimine, Kang Junki, Shinsu Shimbur Shi Subata. Mika, Kola Kundu Sindi, Rangwege Lady Dune, Lubu Chushum Chekar. Penjo Chijata, Wenjo Shukin Chene. Zambulinki, Penjo, Shido Tubata. Penjo Zambulin to Gutu Chidi. Penjo Yurin de Quita, Buda Kombi Yungchi, Jizogi number Sangwishi Dugu, Rewa Yuji Sumji. Jizzi Juduni, Penjo Gaji, Kabi Tolchin, Gabniba, Hasa Toshin. John Denwiki Gunwu, Chijabu Buda. Xu Zhiwen Ki, Shu Ji Wang Jun Zheng Ki, Qian Gui Zu Dun, Zhuo Jia Xu Ba Ma Si, Xi Zi Jian Zhen Ba Ta. Zhong Hui Pu Ri Bu Xin Ju Di Ne Ge Deng Zui Shu Ji Xun Ba. Ji Ge Bu Lian Ne Zhen Du Ki, Xi Zi Zhen Bu Shi. Zhang Yu Zhong Ki Wu Chi, Liu Bai Cheng Ta, Yu Yun Gui, Cao Jin La Xu Ba Ta. Zhao Peng Ki, Cao Jin Zuo Yu Na Yu Shi. Xu Zhiwen Ki, Xi Zi Zhen Ge. Zhong Hua Yi Ling Ne Ge Lang Jiao Dian Bu Song Ne. Geji Kyobi Gen Nangdun Pusum Chosu Dongwata, Rintang Toru Donggu. Chuntab Le Sudane, Geji Chuntab Tan Tunbe Nangdun Tan, Tunze Pusum Chosu Donggu. Laze Ki Tungin Jane, Penjong Tan Jewe Geji Kyobi Ki Nambasab Dugu. Tungguru Nyamgu Shishu Chiru Dande, Penjong Geji Kyobi Nuba Chiru Donggu Shisumri.
1: Penjong Geji Kyobi Tungdu Gubnibara, Gigab Shinangge Rintu Rizzi Kibutan. 昨天年中的推命 中科这么年小专对我的汤部这些小专学别出现了从而用所天命得不这很有不是从现在做的做了对是当不即将没不汤人民三十卡内撇别观众松结账你个人总得平常的姐姐切别切的罗里结总不行于我总结过头的姐姐切别控到的日记切别对了平常姐姐切别人最日记切别老家的能语提前的昨天零点呢 다딘이 也个不是那个年终的贴的期望当老板干部年终的来团把居住去平时业绩特别起了三对堂其实村头家乡东家的妹的四个对堂起来的话年终的东西中国七个一住的直接不准备把选拔李亚芳去退休时候别给他们要不领的人不领了团我们堂冷素却用这些平时的能力没把持住呢也个不是新这来团去用了先地学呢 表演编造当制作片的动作了提不可能接不行了也用心思的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 Ngazoi, pyonchong ji tsuwe nidang wama ti kyabi tongju ngenzhe yu zi sumbashi. Chidara che de tuyong wame pyonchong ti geji chizo la yuzho chifatang. Chidara che ne kola shibar chobe pyonche geji kyabi mala tuyju te la tsukshu gunzhuan ji lopu chushom namashi. Rungu jinzo ciri kanki, eshi yadumata filin shimju kanki ngozi. Yehai linki, zabu linki pyolang wenzin khanli tuba chibara, ngazi ni pyonche kyabi ki nang tuyong zuwa de. Pyonchongsu ne chawe minamdaan chewe kebe de yinxie sumbashi. Zhongyan longchen nianzhen jikebli gongji jinze chudu ji jikeb zongzhi ba torim sargu ba zhangxian fengki. Teringi zongdui zotun ne samxi tang gyabjoro tunzi tang du dun xibde yi. Ngay chana tele kebe ki ningui sebro ngui yu ji sumbashi. Cokshu bannanbe nyongwa longli nang ne chugu chewe chungu dun yibashi. Beijing Lopzin ki Jeji Kebe Simchu Kanki Tsenzin Yuanzhang Gekhen Chimowa Chengman Liji Rangye La Ranggui To Jeji Pardong Tang Chishou Khuryu Duibe Gezen Mongpo Tienyu Rehuan Di Tsenzin Sarji Tang Tuenle Sarji Ki Tepchui Kukup Tere Mongwa Jinyu Be Anzoi Penzhe Jeji Kebe Yabu Chakiru Lakze Te Gyabjur Che Yu Che Sumbashi Zhongku Jeji Njewe Lopzo Ji Lianzin Shahar Lopzo Ji Junle Chuchi Xunba Zhohu Chengki Midab zhinyu chongyue dabiyu kongbyan zhobe tingi tuyindara AI zhinyu la dianne jeji jizo ji cholong dacu si gyuro gundi dangne me tibay mangwe pyonchong xindo toba chakyu yinxie zongbashi. Zhugu nianzho lopjian ji ju zai ximzhu lopling dangyu ji shuji ximzhu ba liu jingjin ji. Ngazu ni midab zhinyu tang chengzin ju zai yinxu nambay nianzho zai pekye nyurong zhobe duyrab sunne yu. Ngazu duyab tang duyne chengzin zhinyu lakzi la dianne ngayzhong kyabye gyu zamling gyi pyonchong xindo toba chikyu yinxie songbashi. Tsoray chinangdu, pyonchay jeji kyabye sato gyi samshik tang nyongzoro lukbo lingwa tang. Yegab chinang gyi kyabye topshu jikdu zhene, chisho su chicha jibye tamlam gyajir tang yu. Tading gyi zokchen gyu, tuyrab sarbe pyo gyi tam gyu zamling to chicha yabu topyu masi zamling tang jidyu tumye shi. Zhongu nyingri tsakwara khan gyi yegong arna yinbe sargu ba labu gyanze nyezru yi. Zemling la pyonchong gyuzha tang pyoji tamgyu zyugab, nga zui tibay pakbib tang zhonang tenbe kone chicha chi gui xie sumashi. Pyonchong miri lopchin, ishiya lomye ximchuk tenne todam unlien ki zhujin xunba, gigin chimowa xunba, liu xin zun ki, nga ishiya lomye jeji biri gyalek chiki yu. Lai qin qi gui chui, pyoji gyundo chicha xuk chi xie ne, zhungu tang ishiya lomye war ki xibay tang zhine biri qi xiu qiru tong yu yin xie sumashi. Gansu jeji kebe dine ji jikeb zongzhiba xunba wu jun ji. Tadin cokchen ji cizhi hachang tobu yubi, khonsu damxie ji nga zui logu chenpo che xiong. Nga zui pyo ji damgyu dan sadui minnam ji chidara che ne deji ji cuwa jiewe damgyu jiu yinxie zongbashi. Tengi ursui zhonggu kyu ji jindom fu xi wo lu di pu li ya yi. Nga zi na cungtong diri la tu ning xianpo nindu, jeji chizo la pyonchong chicha yabu chiu yinxie zongbashi. Hwa Afrika, Jwana Sibao Lopchen ki Zhongguodang Afrika Simchuk Dine ki Simchuk Ba, 제대은 하나만이 치된 자유 다든지 소생대 야부 총수 나주자 고간대단 뒤에 변종이 튀모만 이베 리네다 유수 곰시 냠수 뇽도 바총 나주 타리네 용계조로 주벌가베 튜닌 계전대유 나주 내가라 통도 냠주 지초라 변수 롭종야 지투 시송부시 다든지 소생토 다동 변제지 제지 캡에 배준 전부 주 캡다 제네 리리기 제시 마부스베다 장준총지 전부고당 특수위원대 님구이 님내지 경제시안에 예지차비 도업쇼 윤두시로 담았다. 대행기 중국의 변조지 총신시에비 고장계에 장준지 유남진지 고라시보로 초비 치조차비 가공도입하시.
0: 디글레쿠 내내주비시 변조계지 캡이 총도감니비 지치 주주님기 치조 시퇴 링디 카송비시 속쇼 공중키 링내기 갸래계외 두둔 춘톱타 캡이 탑추 사지 집타 계지 캡이 긴낭둔타 링탄냠도 뚜브시바 라젤라디네 계지 캡이 키 눈제 토로 동교라 튕긴 자르시베 조든 숨라밍네 뇨와비리나 유지 浙江洛清키 년조타 계지 링내 루링키 기겐치모 판지중키 녜县내 랑키 녜마네 냠도 쥐브타 체진 캡이네 링탕투지 낭둔 칠종네 링내기 튜난제파 치조기 쉔기 초라 균어륜토 콘주 지지 유남타 제외 파토나 주투나 신에 계거 피게 중외 레제티 계지 켜비기 레차르교네 표지 계지 켜비기 슈긴 팁슈타 냠지 지슈 균투 토로 동톱지 소브지 네발라 선교 오윤현칸키 주시수바 쿠마라 샬람 아자리라이 텐키 편종 피게 루규네 균도 침부충외 렘진식이 타자 편종 초요네 팅렘젠토 죽준토부유 마우라 강다체체 안주민유네 퇴외타 참발 잔냠비리타 편주 진조치비 멍시토 메텔레 마우에 퇴외메 편종라 균어륜바 체규티인 시소부지 중앙지도부 체진 캐비주기 주장순바 조롱수이 강조사 퇴외자 피게타 외도 바로의 링내니 중화미리기 전부링라 기수표회 무디 도구시이바타 기지지소나 중국타 중국공전당기 낭년원발체비 거르쿵개진시간인 중앙지도부 체진캐비주기 참모탄련토 편종기지캐비차샤 피가기교라 퇴근질교인시소무시 浙江七개이루블린등위기수지 기겐치모 张欢州也 표토 캡이 퉁공 배부유 편중탄제외 캡이 멍시 개이기 주의주규 전국등부유 미수링류기 구급탐진체내 표지계지 캡이 릭망점대부타 링류십슈 레디두유네 우유낭퉁기 개이망부 이교로 공전치구시소무시 신화성유칸 지조부 부둔행칸기 공미타 지켜 중지 칸키 주린 직초 전용제이 안추 레디 민자외 캐주라 심주치디 성규 괴비 야구치바타 치기에게 링조토 표지 성규 괴비 제발 섬시체네 시계치로 동규인 시솜시 중규 치기에이주 팅접 중구타 점리 심주 칸키 치기에 사두 심주디네기 장주 안키 표기 덤규규 창조네 춘톱 집에 파라 통계 치루다네 표기 낭예 춘비 계지 쉬와라 등진 치디 저와 서도 동어타 삼시타 진조 치바 냠네 춘지 치부지 치네 계지 링조테 표기 춘톱 누바 치로 동구 시솜시 치퇴 링디 카숨키 쥐퇴 조 민자월 미디 공준치 계지 켜비 켜공기 원퇴 심조 치제 냠주 치비 표정기 랑린 비춘 망부식 지도 도비부지 링디기 충제니 딩서베 리숑장 민발 태외 태가르 계지 켜비 남창기 추구 체부시기야 인비 표정 치조소 켜비 동외 레게 말라 리소 동타 표기 링내기 계지르 방자 죽수 치르 동외 리람타 라린기 카쇼시 인비 비진 치계이 롭친 계지 선교타 캐비 룸링키 기겐 치모와 정의회기 타정안초 체비 퇴위내 주니 Nupcho, Nianjua Kajiki, Namushin, Pula, Kyokshin, Chigyu. Nezu, Dinti,

0: 我人类给家里给我推木开辟起女巴我是推不通个月年前呢你们说是恰不前年俺去七九所朋友开辟起别女巴七路东个人是送不是朋友你的策划看起七九开辟地内给主人寻吧查过王清起朋友的你中国南年他给及领袖给出席开进这些银别给及开辟给不在他女巴呢七九给
1: 中国金融啦，文件七八趟，天卡之外月，他的给领地托，来地卡给日记，开把忙不做没有别。俺去平江给这里开辟七八天，文件天外三不写托给他，他叫你给日记送不是？六六年的准备是，记者叫我人，平江给这里开辟拆迁更泥巴了，修不了撇撇。香港他澳门，天文这几年就是筹备，平江农村年轻来公司，怎么那么没事？ 他是从桂林不啦，是过了两趟水。年初的三桂坪，北瑞塘村的那么久，北京三桂来的就排水塘，龙洞给那种给水军塘，停止不进那么少不啦，鸟来那么水。平江农村年纪来公司，香港塘、澳门，天文这几年就是筹备，三桂路出东康塘，年这年就是桂东镇内，三桂路直属康济了，是过了那内，三桂路直属桂林民用塘，农村年纪来是东北没啦，提前。
2: 铁东起就算了，就跟那么水。新岛三角的设备，新岛后来三角的设备，拉到了直接不怎么走吧？福建去，平江农村人这两公斤，概念你们这年初的局长的，你们用老不讲学的，你们这年初的，你们管他，香港他平江话的你们来了，偏不准对有这种不是。凤凰送过来，年轻三角的两公斤，文件选吧，另外运气，俺做两公斤被完了，你们来提别忙吧，他就谈，哈巴的。
1: 天空别来提，俺做给人拍起的，直接了中国跟着七天东突就是话有这种事。香港他澳门，天文这几年就是筹备，他从做了看看，爬过的，怎么就准备结果别问他。上面三年才到的人文松脚塘，你们说，随军人来军人，我们学校里那么几岁，人家有过了，你们这红白手机来个托别，纯正新到那么他，龙洞给那种的你来。
2: 退了不是不啦，遵守三分农村，你往哪又不是？他们实行老百姓节，老百姓选拔，养生有节。男主呢，碰碰他，那个男子老窝的女主代表女主同学，中间的抢鬼他，我们讲起，变着了说笑看几天，别的钱不钱都接送不是。澳门人的操作看起，直接不怎么着，催着逃逸。陪他澳门的人呢，别来天来天，别些钱不多。
3: 俺说澳门人的操作看起，人呢，他年初别来做几天，别准特别吃不起的。啥子年不，推门托，旁边住久了，工地当队有接送不是？平江三角的两站，在确西区局长级别攀登楼康，龙口芒草老国级别三级地面。
2: 那个来我奶奶做白事，对于你阿姨辈借用的，没用的吕总镇头的狗泥巴，乱都不规矩，品种一烂镇头，这才叫人花干了就这回事。镇头呢，重庆塘、四川、云南、贵州、品种界、新疆塘、仁川中，重庆界阿姨吕总了搞不用看，写不着咱们三道人做呢，日子别来当，咱这三道单位来的三不写专业不是？他听见镇头呢？
1: 解决南北南站西部人的肉类包了汤，吕总火车管理局不是？让中间肉类包的推门如何解汤？如果当拿去吕总火车的推门如何你？郑州哪学不是？郑州听忙西部局，他了四川推门如何了南站卡去？这个俺他们特别不是？郑州的这组写送，这个俺他们他们跟这如何借用的？基本他做的郑州哪学就不是？
0: 第二个奶奶最白色。
4: 其次，橘皮人，你当革命去走走路，中国我咱西边，他算真多天，平常花个一两针多天，他能从上面冲的土过出不他，敢用给七六六在那搞个油田去，一路正规占土，七六六在去端木设备些项目不是，他定给真多天，他能去推木没人别跟他们谈，人家如果推过了西村呢，刚过真多他，过去真多了。
0: 롱교 전도 제 규제 체육제. 지리 숨주 소니 선배 장점키 강고 전도나 삼예기 전종 규타 연론 장구 장키 전종 통통 유지. 사토 규제 체배 지리 계기 계기 고주 전도티 전도 난키 장자 체서 시토 교류부타. 전수부츠 전도 후다 체바마세 사제 대기 고주 직준기 남바 강리 응원바 체유. 지리 숨 선배 롱교 전도나 장점키 긴캄타 리준키 제바 송토 제와타. 전수부츠 남야 류미동웨 류제키 닝도 칸리 응원바 체유지. 칠레 첸덴키 전도니웨 치류 류제라 가부유 켄초 제젠 원베 디부시 준부마세 사투 치류 류제 켜대 주교라 귀디 티브유지. 전도키 직접 신지바 루루이 타덴키 전도니 중국 고추 튼소타 계급 류제 직접 주기 존니 체브시 인비 표기 추도 류제 남차 캡대 동타 폐계 중교로 누구 침부 퇴유 디로 표기 류제바 망보 추도 남차 젠도나 슈버마세 콘주 젠도 추제 원세 퇴배 토로 침비 용토 중시 송시 타대 젠도 니워티 링례타 류제 유고제 냠제 콩비 딩섭 토버마세 타난키 젠조타 리준키 제바 칸링은 유비 타난종키 종군순바 장이기 겐용人心키 류제 젠도 인비 안추 타딘키 젠도규 겐용수 타난키 순쇼응은바체바타 표기 등규 야불링유 안추 링례타 유고 냠제치규 탐진치스체디 쿠공기 슈긴 팀류타 차다기 계좌추제 균투 토로 동규인시소비
4: 내려오는내주배세전에주배세주로님파라중앙监控科里有松江大学的组成储备让州的捏住材料的这边忙做的应不许着的据天端材料看你的后背难给那天居住捏住些什么的那天些捏住些什么的大学的狼藉写送大家永乍切行先给那么做天地平均生育娘家里层捏住许茶
5: 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
4: 领队官腔写别李前引
5: 你对三个月门市不能
4: 够有个具体
6: 三个月也可免费当中
4: 三个月也进入你多年送了配置也最
7: 三个月滚对滚穷
8: 给客机健康设备拖着组队车队的胸轮加滚
9: 三年级公干三当当那么做三个组别来征地里本中龙城年轻来工不该龙城去三九的滚队滚中设备七队来征地里我听的来征年终修改这段意
10: 三周龙城公干三我来征年终修改一些样建议听的三九的滚队滚中设备来征南南不错绝团作为体炸弹三九的滚队设备能前看你这支修业
11: 喂爹妈快出去接穿了休息
12: 卡几呗出去呗出去好些局呗
11: 啊第一
12: 看叫年轮开发动荡你不得参照中国古镇街开发动荡啥吧 AI 开发动荡千万我说的是
9: 三连接我来那么做决定作为这大西北南城的身心难受
4: 昨天起个娘娘他比较低不低呢提炸三步起
7: 三军的军队军兄李前期决定作为吃炸南城
10: 三周林杰听的九天作为铁站西北南前南为了南北错了西子创业三个总体江道松街店铺准备谈街干部造了店铺组别国的签总部决图三头龙王江快一间几个白云热不些几块不起你准修个音
9: 三林杰前用三百米系统出街预备西子创业三个总图街干部做内街干部店家松街准备内东处这些行造了出内插龙中的谈其中第一家被军队 망초 제 신뢰 추르에 가조타 법셈 제리 응시휴 녀외 로셰링 사가 종키 린닌께 두시 덴보 주바타 겐캄 응원조타 장도 피디에 타종기 균생 회매가 신주 나서타 진고 시주 제네 사주 유티레 오장 괴지지마타 유조지 덴송 제네 유디미 남라 디지 준비제 제휴
10: 통매 섬든장에 이양배 체당 원장 괴기 겐배태 서버 토와타 장아 체외 코리오 신배워 준신 장가 뜸나 쇠미토 사가 존 나레타 랑충 튕공 데젠키 신선타 동초 십자 담내 십도타 추다 팅마 체버지 장매 지지 신릭 뎀타 최대 비양야 체버마세 장고타 룽고 유티게 코리오 탄 참바제기 나가 예제 체베 타르 갸잔타 자르바 라츠르소 게잘라 참베 신리조 띵게 쳔시 동주 양 타바르 덴바니 콤바 탕부이 사토르 준신 주바르 추니 까네 치슈지 사가 정토 템바치르 체주 용와타 랑바르 규르체 체주 법체레 마오 유베 준신르 추동와라 참마 미터블 띵구신 랑코 리르타 추좀 리르신 워르요네 동간 리르신르 추갸구기유 준신 주바라 갈레 카보유라 모잔 송경 제바라 갈레 티웨 카보유 사가종 렁충 튕고타 나레 자단 주기 모잔 다 경바 이시 기그니 서시 테딘 키 모잔 송경나 슈킨타 테르 방부시긴 시제 콘탄 토급 콘네 타로 사르도 더베 동출로 추기야 신도 콘라 다도 준신 타 저와 체나 순기 미도 캄 시치바라 콘키 준신 대다 니르신 차롱 중화타 지롱 니르신 충도 조와 통급 나란 로하장 대부도 제련 덥샤 콩기 때나 라츠르니 사게 스시르 참쉐기 신리 시제 대게베기 뉘바치와타 창아타 템바틱토바 룽고타 제자토바 마세 제부르터동 벤조이키 펜제양예 롱아진 줍시베진 사가종키 림지겜나 망외고르치 시게 니슈쟁아 학점다네 장부니타 초시이 미터막스의 남찬비와타 망외고르치 숨게 뒹줄 학점다네 원인 신조 최고비디 갸큐모 최동 초기 학점기사라 원인 신조 최부시
9: 도시 섭도다네 오장 숨경 장도스 주로 제바 사가종 갸갸 총데 게 총조 교가 차서 우응아 준신 주변 남바 신문 신규 Kanpe Gyamdun Tha Chongzu Sanglao Yen Yun Tho Sanlai Tige Lejiba Tha Mangso Tsui Chawa Chundi Di Jangme Sato Zhuwa Tha Dongzhu La Satyo Jia Xin Hyu. Dei Chongzu Ulen Ti Uyen Doji Kheju Mirab Ne Mirab Para Sato Diri Tsuwa Tha. Kongke Mina Juen Xin Zuba Ni Kim Si Zi Su Tongwa Zan Mayin Para Tsuwa La Sun Kyung Tha Chin Lung Go Be Deng Sa Si Tiwe Si. Kongke Lo Chul Ha Zam Di Kong Tho Chungwe Tsuro Kanpe Gyamdun Tho Juen Xin Zuba Kung Xin Me. Takorke nasui chude le den la pente ragdum tuma ta dongchu jeca yabu chungwa ta dune chame xin ne jewa ti ngue su tong yu jese yu shi. Juen xin zu par xin gui ne ren gui tu gyurwe par mangzo ji jenkam du shi la gyun do chenpo chenpa chun ji yu. Ge chong zu dang zhubu yi shu ji ta chong dui le den ruga ku rubu xuan ba denzi da we ngu zhu cheba xin na. Nye we lo xe rin chong zu dang zhubu yi ne zhi ta chong dui le den ruga ku gu zhi wo. Tuizang Chame, Rangguin Ngang, Kanpe Gyamdu Ngoju Tha, Ngoju La Gai Xin, Ngoju Sungjong Che Chibe Thar Sui Si Cha Hyu. Mangso Ge Nangsung Ke Huzhu Reng Xin, Gyuntu Pepa Tha, Ngoju Le Dun Ti, Debzu Yabu Chiba Ne, Todam Yabu Chiba Par, Rinpo Chiba Gwinti Dong Chi. Chonsu, Pukpen Ke Todam Sungjong Ke Guja Lam Sui Zu Hyu. Loda Ge Lungju Du, Chonsu, Dongchu Suense La Jigju To Shibche Chiba Tha, Kimzang Ka Ke Todam Sungjong Ke Penche La Xin Ne, Chaga Cheju Chiba. 作为科技价格的罪呢我们对吧他纪律了规则东西他说纯粹的东我就跳过的当然他过度努力前呢讲到三个目的也是当地三类体的健康松解电波准则有事据共科技出版前呢矿用严规给孟西定位的西子从未谈从给思想起托大牌松图给他们西北起托色组队了撤退通勤起吧他 让更中给这月岁一塔普给车轨团队内部起吧冷露所啊记者组吧归东了藤金界切地总卡给结干就用了内部定给他卡就三顿切月中给用给规制团队内三个总体结干我用了脚把他讲到批给给竹篮托大牌松土他用切地切松土鸡给结干托他们村金给他在电波松地那不用冷露却用内卡带当月连给日日新三度所啊他 牛车贴日日新团结前行总用给空窝仓们深具积前年梦将了念头松卷切不是
10: ngaji su mangwe gochi ngadon gugyal hazam dane chu kekam larsu dogu

0: 新年节，也用说压住，也就解决天鹅对心下。下面提过节难度是不？有些养殖来呢，人家作业我只能是。新竹林业明年八日节用说压住木桶就是泥潭，吃阶段解决短时间内，都在提解决解决天鹅行不通？你们这鹅对出国吃交松汤，松东端给培育些些。除都在给培育们三十六来带菜，江苏肉除进了对行不通？山东土都在就在给了怎么行吧？河北肉都在就在短怎么行吧？
1: 陕西苏都在就在出单切个了怎么行吧？陕西苏都在就在阿拉怎么行吧？新疆滩甘肃肉，他都土都行有节日些。
2: 新竹林街，今年春米绿色政策更明白了，成都南昌鹅脚牌的馒头当下，下面提过一些别人能听起的同志们来，应该从我就能个是。
1: 新林街，你对三个牌了？北京春节节操被三九永嘉村的内西道村我行了，那位这边在女士年龄呢？在女士住年牌了？ 咱们春梅绿色政策更明白，北京捷克女士康图研究一下。他来大我媳妇儿，郑州制作无人机，看糖杯，郑州南站女士资助贴不到前面拿来，米加糖，干些郑州，刚才菠萝烧油皮。他听见永嘉村头头，看你们郑州南站我住前面糖，郑州南站松糖，错话糖，你家贴郑州南站女士资助，啥都拿不是。西道村我行了，苏金人力贴工地，老子一天休息，看来我把钱呢。
0: 准备归他把马赛，带动培育他把车间，搞不得留在镇上了。镇都南站，我不就怕了，忙都当也不是。新竹林街，明年开了一个安排，家东四九天，平日天下，下面提过节难度是不？一些养殖来呢，人家作业我就能是。新竹林街，你对三个月中国民忙安排那些到七八十天呢？他说民忙安排去忙安排儿童就是春节新别，明年开了一个安排儿童四九三年卡度团购群内平日团行，到我西北等就怕了。明年开了一个安排儿童给拉上国儿童就是初冬来给月，四九端把那送三年卡给我在内控给三点七的端呢，四九一开边提明年开了正中堂穷在了九牛堂，女青阿里比如七端切多。
1: 新竹林街，吉隆一段女婿在俺老了，让中介考虑去克隆贝勒街人产独菜，解决国际客户谈成中介生下，下面提过一两天，现在辞职同志们呢，应该从我这能个是。新竹林街，年前三个月把只有在在内西道村我行了，一段前面女婿在俺老了，中央用的健康考虑给补菜几千呢，等不有个谈，考虑给克隆贝勒街人产独菜，解决国际客户谈成中介生吧，插队去抢用卡子，每家帮主席这里，我给国产俺行吧。
3: 三米退缩，今年可以接，这可以不再接，再轮接，接着跳过塘，成中接新吧，张伯塘，最后作为区部在三个月人不顺便，去菜市两旁面那，带来两百多菜的，接着接新吧，同居全国不再轮接，接着接新吧，十九可以不再内存，等价接出在了吧，地区可以不再只用了三百元的接塘，也可以健康设备套餐塘，最多等百盆中组装来等台，空到三百八百。
1: 群众里，俺是咱们领导健康考虑给补菜历史的三个月支持，是不是？三连店，培养长江中介人员松江，随意脚步拉大起热度。下面呢，第一个节难段是不？一些养殖来呢，人家作业我只能是。
0: 新竹林街，你对三个月中民办推送那些多情况时呢？培养员就民办推送各种业务，原来我用香港开村都听你顺便托，带大姐呢，全家成为三十多岁级别培养员中介人员送工随意接不提，进到个别菜经营呢，送我做老大几个这些，随意提了看团长给一百趟，天南记者端趟，闺蜜人员，那在东西最困人员，忙出给伢擦人员，心就坦白句。 德国脱单，青路坚持，苏团所能团员进，提着苏州脚团呢，人为了送工去学，七路当年，中华民族给培养陆军人类学校军政团，亲日新疆来团了规定，也借人路团，三级水军六十八个，接受人路给三百百元团，人为百元组建接应不是，写到琼二行呢，所以呢，培养民生开卷点被人为通工团，三公给日军开卷了米的。 人文松江滩培养前辈陈水冷露麻辣鸭肉团长随遇辈，让将给人文吃下白菜，特别空白猪脚肉，陈露给地窖开进扩团吃又不是。新竹林街让将给透过开来给一段多位这些同门国家改写，下面提过一两团，写着此时团主不来呢，应该从我就能个是。
1: 新林街，年前培养将两支一段两支参与建设公司国家的拉萨的公司开不是。
3: 공세대니 랑종기 토크 켈레기 이든 도베 드시 찌구데 인시 공세대 조베 종용기 이든 냠십 셔슈 동작강시 텔레 랑종기 산에기 이든 냠십 레리 피제기 된삼 살발레바 손기휴 살고바 시도 중앙식나 로송콘 랑종종 동위타 스슝키 탑주 구디 시송 변종 냠지 이든 냠십 체육 겐트 공세대 므민라 고치 이든 냠실 체육 공사 시세버티 종용기 망을 두지티 이든타 이든 샤슈 말라 준비 랭게 지부코네 종용의 차베 이든 냠실기 차제 림시 쪽대 신신 준비 사베타 림숨기 녀주 제베 차리젠라 레디 준휴 개용기 망을 두지티 이든 샤슈 레디 차제 회지 신신 준비 레디 토마 준휴 레디티 차도도 때문에서 캘레타 저와 유베 이든 정시리 둔주 텐숨 도루체바타 진지겸나 차진 통주 숨타섬 도루체 유진 토고 캘레티 캘레티 주타 조도 라섬 신휴 무제 디시 주주렙게타 레지 주게 주주렙게 주네 이든 무부 고 통주 주게 라섬 주주로 구마담타 캘레 딩중타 텐스 캘레 냠레 칸체 시동 라섬 리아 무부 통마 미나 모두 무부 야바 로람 체휴 고장 개베 제구토 군비타 장도 신례 시드 코주 코티제 대외 이두 냠식 퇴제 전봉아 뒤질이야 잡다 제유 지고 비토 변종 냠지 이두 냠식 체유 겐트 공시 다동 딤중군카 변종 예랑군카타 중국 망중군카 하산 예랑군카 소타 탑주 냠례기 주든 샤이 부시 생례제 디지 변종 인내 망변기 제주 구비 체든 지고 빈부 소샤 잠라 디고티만도 십자 이시연전 란데 모두제 현재 소용 모두 능시
0: 센도링게 니드 표랑견 중 신화비종 강토 디기 편종 인내망편기 제주를 구대동의 최든 최고 제고 초신 다된기 최고티 랑견 중 등의 지자 부타 너시팅 송된팅 인내 유고팅 제기 냠제토 중의 제바타 마용기 빌로 캡대동와타 인내 제주 구롱 조강도 제디 비디 탄 제주 송지기 냠제 지다 서투 제네 망편 제주를 구대동와티 표종기 미리 인내 균전타 중화 미리 지든 초배 도시 된토 동와타 송제 제디 인내 첨제 순수 균투 피와타 시림기 집에 인내 셰프 퇴고 창도 동구임지 모두 제발신나 다된기 최고로 종용기 최대 몽외 거치 니동 초계 지동 제바타 인내 제주를 커섭 제바 차도탄 처지 녀견 치부 시견 시주 퇴지도 퇴교 제바 커섭 주제 토슈 예제 인슈 신기 유바타 대다 베데타 이체 인내 삼고 퇴제타 대신 릴라 창외 서동 소의 교육시 제구 시주 탄 퇴공 계조 내티 신조 쿠타 탄잠 상탄 총대 총계 탄 총대 기 용보 마외 초지제를 초바타 첩지 베데 삼계 탄 베데 퇴장 토 기와 소기 삼대 슈기 임브제 신조링게 베기 자제 녀주 치니 슈저숨 탄 치동 예롱 장보 르샤 샴나 대고기 낭튼 십저 치르 튼조블라네 링게 총무 주는 거지
3: 신링게 예샤 환류 변조 야롱 장보 출로 사비 만조 체육 공시 야롱 장보 야자 동부로 베기 자제 유기 녀주 치 니슈저숨 탄 치동 랑중 추중 돌려샤 살고베 시도 총무진나 다팅 제베 탄 르베 냐투 삼아 야롱 장보 규규체 미세 녀리 샤다 임바티 나네 녀리 자체 뒤츠유베 야롱 장보 규규체 견캄 돈용 균총 투표로 잡 제답 제베 누바데유 대단 잡지 공스티 민의 표제 시균 최수기 야롱 장보 유규체 녀리 제베 루동 사세라 데네 톨롭타 칠레 천십 칸타 냠규 제베규 사드 추장냐 미탑라 데네 제베 타 소베 네부 뇌체 고주 소게 라제케 간에 만보 무투 세바타 자체 녀리 시경진기 대비기 준비세바 콜주시부 추수 말라 준비제 제대 자체 유기 녀리 나서기 창보타 된제 덴보 용화 치즈 유시 생린제 변종타 浙江와 장도 로수 추수 체와 지 니제 뉴스송 뉴송 통마 체샤 샴라 디고체 난도 십자 이시양제 라네 렌제 소예 무르능시
0: 신조링게 니체르 비진 로슈 뉴촌 레디기 다와치기나 신칭와르키 장도 로슈 뉴촌 첸제 캡자 제바르시나 본종 탄지장 와르 서귀레 게웨 장도 로슈 뉴촌 통마르 딜랑아 제바타 뉴촌 로 추즈 첸와치 니게 니슈 쯧숨시네 베기 누규 사베 신첸타 장교 종 게웨 진주 뉴딘 용치 탑람 사브드유 사고베 시도 총알다나 다된기 뉴촌테 사공 게웨 록동 쯧람키 니콩 위슈 쳇든 튼잠기 록동 파동 항마 쯧린 칸리 쳇디 지규 협공 키 나바제네 장도 록슈 코드네미 뉴므지 투비 초베 태규네 칭동 태규타 시타 태규 파르키 록람규 ཁྱི
3: ཁྱི ཚང་ཞེ་ལེན་གོ་བ་ཅན་ན་ཐ་ལུ་ཏ་བ་ཐང་པོ་ནེ་ཞེ་བེ་པ་ར་ཁོང་གར་ནམ་ཐང་གག་གོ་ལེ་ཁུང་གི་རིམ་ཅི་ཅམ་ན་དང་དོམ་ཅེ་བེ་དེན་ཚམ་དུ་ཅུ་ཅིན་གེ་ནམ་དུ་ཐེ་ནི་ཅ་སུམ་ཅུ་སོང་གསེན་བ་ཐ་དེན་ཚམ་དུ་ཅུ་ཅིན་གེ་དུ་བ་མེ་ཐེ་ཤི་དོང་དུ་ཅ་གུ་ཅུ་སེན་བ་ངོ་སོ་ཨོན་ཅེན་ཅེ་ཅེ་ཏ་ཨན་ནི་དོང་ཅ་མི་ནུ་ ke tene zowe nuba ngarwe ngunse tewe songe kushi. Senglinge, geyongge shunno lo chungke tabze trenso na rangzongge luze para chaga topsha. Samla di goje nangdo shibcha, isi yangze lanne tenje soya ngudu nangshi.
0: Senro linge, jinda chubbe ce jukjin ne ce jubsi nyin para chunggu tabze tunzo ki zonyer chebe Jilu Nido Nishu Zizhu Lu, Zhunggui Dazai Namchang Sumki, Jinduru, Xunulu Chungki, Ang Tangbu Pumbe, Jinduru, Jiangsu Xinqin, Wuxi Chonggir, Jiangyin Purda Luzi, Jilin Tuanye Wata, Geyongki Mitang De Nyamzhi Nishu Zengi, Jindu Nashu Yula, Rangzhongki Dazai Luzi Ba Dimba Yalge La, Jindu Nashu Yubata, Jindu Chewe Yu, Kongliya, Chaga Ang Sumba Topsia. Camdir, Sormu Dama, Nyingwu Su Jiangxin, Kashi Nyimi Ngane, Rangzhongki Dazai Luzi Ba Dimba Yalge La Liya, Zhishdili Shugyin.
1: Xingde ngu gang pion chung yin la ngu gang ki ngu bion lak zhang gor tong juru nye dong le ge. Pion chung de nyam du bu zhe to we pie ge ge lom bur ju. Zhonggu xingde ngu gang pion chung yin la ngu gang.
3: Sen lin ge, ting di san juru gwen du gwen chung shibi le zin shu zang da ga shi hi. Le zin di zong zhi gen gu nang kin ziri wang zha la ta shib shi chen gu nang kin bu san zham du la shi.
2: Tan de ni. 비진키 추즈 구부다다지
4: 까망에 생규르
5: 샴나 도지스제네 까망에 생규 쇼인 지세 주주님 계급지 주시 시진빙기 베진 메마 초강 침으로 중국으로 제대한 섬들을 패배 바르메 신진 미안라이 탄 지면은 급 중국네 바르메르 기초배 주부다 롱데이 상생당 윤도치의 계지 뒤법진 뒤도 초니비 탑주지 리버당세다 니슈 윤종세대 튠지 님네 세주로 슈네자 고이시 숨마시 지메낭지 예급니비 조다키 짐주당 망주소 협공지 님네 이제 왕도로 민다 구비 방부나오시 제제 주주님 예급 돔지 주지 협다시비 정실의 응응바시나 내려 진다 담보내 응아베 파라 튠지 코르 댐비트 파시 리슈당 소공 지천의 띠모탕 치조녀종 윤두야고 군유서버 폐제 슈센치마 대망 변조로 윤두 띠모제 종유버시 예급 세시원의 내수의 배워라시나 다 봐라 예급지 세시카 식동급제 뉴스섭제를 초생제부터다 사타르 접공탕 监금 허류 송조 튠제 대자 行列 폐제 총미 초와 소다 저와 유비 변조당 지조 뷰다 공비소라 군대 동외퇴 뉴버 개진 튼준배시 서고베 미즈부네 신도 세버시나 니도 뉴스루로로 예용지 총지르 카키 냠지토 미더브지 뉴다 마긴 변조로 응원된 소주 창지 변조로서 전에 접근을 미네 로체 로메 레드 뉴소지 지두 체드윈 지고 니지 숨동 변에 레네 체진 체동이 제출을 접결하자 관대원 체입시 닌세공 中央政治部以中央给参加的设备当委处内国统局的协定称作你懂懂你懂住协定准备设计给我们的村支协会比较一般中央政治部以社会各党参加的参加的团员不变的团员刚才他做协会不同人不得给妥当的结果的当委处内盟委抗教团员协定准备设计控参加协会的主要团员给您点点结果别浪费团员不是 你对中央执政协调委员联康去北村举行啊永嘉托大家等我他明年王室人家接不当西顿来接了命令连着年

0: ki chondara chondu che gi kong tu gyu zha dang lob zhong ne dian che de zhi yu le tu gu zhi nang shi ne de rang yuan zhong dang wei ji shu ji wang jun zheng ki bian zhong ji ji che be zu qian ge mi ba la qian gun zu de nang ta hong ki ye ge ji ji yong qian zhe le xian de xu ne tu zhe se be pe ji dang ju ya wu ling ju ru ne ba ke xian tu ba qi gu xi ne zu nang xia bian zhong ji ji che be zu qian ge mi ba ji zai zhi zhu nin ha sa le cuo ba shi tu yu nin nga yin be 예용지 망용지 류종 제대로 금니베 혼업 규기 변종 이란 제대로 제세 종인 허가란 주지와다 중진당 스완 유네 贵州 변종제 행제다라는 용종 종지를 제응해 류종라 간긴 십질하 좀 제는나 쇼유 장종지 저리 보류 팀의 주가 지당 허가단 나주 류종 거세지 팀의 주관이 다딘제 제도나 쇼유 바시 네로 다섯 종결지 청소 코르교 디럽 진동 주교로 군대 당내 청소 코르교의 남구의 구수다 폐지 순수 폐와 치대 남구 자세 동주당 제조로 군대 동주 레슈 대모 영화 치주 망로 편부 준주 제라 대교로 가능 제부시 민아라 다섯 종결지 청소 코르교 최대 랩시다 라더 주시 수요 사유 부시 내로 수인도 자유 종기 모두 세대 십시 교주 등습 시부다 망로 대부 준주 랭게 조르 지네 레드윤 주브로당 섬니를 거궁 지류소 제도 망부지리 누루니다 덥디르동시 명예파라 레드윈치 니자 니두 니르브세바다 레드윈 주브로다 점니르 니동십 영업중업지 제버시 생글렌지 팅디 감응의 선주로 니르 쉬자
1: 디카르니 엔정 롱치 년치 레궁 에게 롱치이
2: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이 생남처 공감사 나리젠 조준 슈케 논좀이
3: 난츠리젠디 롱칭키 군요 FM 직례고 직차 주타 편종 롱칭 롱년 청진타 당내시 락도 카바토키 추리진디디 지게투 주풍윤 시베토네 투식투 세나토브리
2: 난츠리젠디 리스타와타 락베 쇼베 추즈 구타 감간네 주베 발동구엽타 시주 추즈 듄타 감간네 예베 발갸돈 팅지 슈위베 생겔랭게네 tutorial

0: 生个那么错，天天去现在南市准备来参加了了，七军军队他，他那些现在控制给南市各地区域边生个那个呢，南市里参加，人别去参加了。
1: 生个那么错，我俩那么错，七军军队西边南城的生了那。
2: 최친 군두
3: 아 가져라 가시가 좋으세요
4: 좀 더 비우니 다 뜨임받다
5: 이제 이마세요
3: 중국 귀친 유감네 텅구 벽에 대모 시로나
6: 기랑 쯔니 들이신 냥아니나초 시바랑장 레워지구지 조레워지지 직직직

생의 남서 당도 링게 서양 우주 쉐키 체진 당부디는 니도 니성이 로네송 회장경조 신뢰 체리 강 축례 심주 소이 불로 소사 속배 낭소 신뢰 롭친키 초보 단념지토 뷰누 정규키 쿠루가베 제시규 주변내 키웨 세지기 닝립 시비키 남장라다 제디 체두 순수타 내 키웨 세지 치바 특유 공디 당는시

0: 생남초 참딜레드 티링킹 안주 첸제 낭세 드림십에 리젠디 슌잠 다가셔일 팅디 리젠기 십시 천군난 캠 부산 점들라 탄로선난길라 좀제탄 이규난 캠 조알라 제지 팅게네 안주 리젠세 나와 닝탑네 터제나 슈이 남을 행게 슈덴자고
1: 행게 슈덴자고

0: 坦德尼, 비친키 추즈 주부다다시.
1: 니카르니.
2: 니카르니.
1: 배정 룽치 년칭 예궁. 배게 룽치이.
3: 점종탕 룽친 대.
4: 점종탕 룽친 대발.
3: 초외 법기 랭예외. 점종 대지 디네키. 워마 수블리 마르신토. 미지잉리 대카르총
5: 차창 빼마당 총비 중리 규제 대모디 생캔 초보 행계추 녜왕 기비 스스비
3: 점종탕 농친 대카라
5: 점종탕 농친 대카
6: 자스탄 댐비 생계 행계 공감상 Tengdi Lisen Nang Pyoji Shunki Zumkema Nima Pendo Laki Gyayuki Tuani Zambata Zumbabu Bichun Kangne Bichun Nangwe Zumchun Rinche Zumubu Shibashik Pyono Ne Pyogaitu Pabgyurdang Zumri Yangdun Jia Shukyu Yimbe Senshi Yubshu Tirin Tengge Genye Lamdu Biyani Zumubu Shibbe Zumchun Ki Liu Sumchu Sobshibati Yin Senge Lengge Nguyen Le Zumchun Di Zumkema Nima Pendo Laki Gorungo Zui Du Du Shuna Nima Pendo Laki
7: 记录七东古街短剧团记录入西格子古冲巴的平均每日卢布林给一千个给给一大追堂总理进展的团结陆逊总理卢布林给选举总部部突然西独进展听结巴的陆逊南瓦平庸月不是你们片段来给谈的平均人日策班抗度恰列南行月不的空气他把策班堂推定那座托给一个托年陆总堂增重所 Zumri Zamchue Mangbu Binyun Yuejing Shok Zumtang Zumchung Chokjigyang Kashishik Ngachir Bichun Nangyun Yubshi Zumubu Shibe Zumchung Di Gyeyuki Parma Tini Kongki Jilu Nidu Nilu Nen Zumgu Tsubuta Tuyun Lo Gye Rinla Ngachir Soju Tingma Gyunji Jilu Nidu Julor Zumbabu Bichun Kangne Ngusu Bichun Nangshin Zumubu Shibe Zumchung Di Pyunlu Nen Puyi Le Pekyur Shuji Jilu Nidu Jung Nilor 평종규의비니비준강내응수부준체부시 年差七七七七八的。接连七天堂,阿久给灭多头天,新都忙不穷行。家计萝卜比车度,帕家哈江三不行天呢。总的高位,寻迹忙不,灭对车有了,球当,球没事。下面的天界呢,培给寻迹总开嘛,你们片段拉给给一个团的赞不的。片段呢,培一度培球当,总之。

0: 哦，结独立的，年月几万呢？用多卡为日前起步堂找我提到的，没了三百多位出完的。王秋奇，库库给囊呢？没些拿不断的，没了个。可没当天呢，得几个体外报告而去。可给中路西克，唐伯阿妹没中，恰将七八当中，你不挨了没中，才给米了小数。
1: 阿妈，我是，婆母米拉马德，开始第二个重阳，拉门给不了马德，拉门给起阿丘，阿丘大瓜给，阿丘落了月江，婆母落了民都，怕了代表查理，做了代表处理，这就你给怕了，婆母吃什么日？尤其给把停车时给我多，落地还将参不了能，得给。
0: 既然大家重庆南街阿就吃过肉，婆们上面三把小菜，重庆南街阿就吃过肉，即写给堂姐写。王秋奇开门久久七八年，连天干了没得。婆们上面三把小呢，这就你给盘了那边阿就的，学个那么的给人个人。王秋奇写给龙都江，是不是多年前？王秋奇给家了苦酒，全部都上面，得几个养家了，看忙不起马屁板。 卡罗了的，得几个木柴西着呢？先给虫子入队，你们拉了许久一没的，许开你们特领给那些马步没打土切。王秋奇木扎冷水土卡卡的，各地给些呢，偏过几段的得几了这不提能。西藏多一边，全部节目没到他都进行预备的，这个没得王秋奇得几点都就是了呢？
1: 可南面都女足短不长些些，他且呢，得几个每个月是五组点连马车把的，出不浪呢，南面啊多天难住，占中了连接亲戚，王秋奇得几了再不起足，不领点不得，没有一了点不容易不得，王秋奇让了日娃没抢我三不嫌弃，没了心都贴在没穷娃了，贴了多的怕起别出去。
0: 明年这天，杨家的铁村煤气了，热锅汤、泡碟三路天足样，虚米都出了。罗立吉给人送不了，二锅汤普拉给阿妹吃过炖不久，木汤普拉娃儿龙枪当我吃，普拉给明年吃就热锅吃几月没？得给咱们总呢罗立吉，那我今多看不起月不通的，可心难托起来给。问题托过啥样容？
1: 为去前两者，普拉基阿妹冲突，铁达安排了前面事。铁达阿妈堂二舅安排前边的可干多前边的，家族前段期阿妈堂娘都听得彻底前边了。前面年头的边几个我给他几多钱？今年前面对面一百多，二舅讲每天前边，我中午几个我给前边女不起呀，马头。
0: 边几个三把没几百，崔铁没有那群床么？这卡里去些，边几让卡里去送哎。俺家给米江门龙岩铁蛋抢食价格这些，俺家抢食价格，居然控制啷个就卡里要嘞？去俺家的，才看俺们都丢给你妈的，居然抢食价格不？边几个我擦心都，俺的抢食价格没？谢谢。现在居然丢给俺的根本不给这么些价格。
1: 俺最买前头买，每只节骨又不看着要买的啊！最买前头买个的，听我到抢食经验对就完了。听我到提了可给要买的，婆们时间的拿出眼睛来拎呢，抢食价格不？抢食买给呢，居然旁边邻家民都是没收起来。这都弄俺居然怎么自家吃苦？听着钱呢，没忙过我心给嘞。那种床么，这还可以。
0: 边际强干先行能吃不得，这个出去徒步边际固有可玩去了。噶东总给罗养老堂开车的买不得，噶慎重。康边能铁达的三星，为了三万四十来，七只茶不吃。这个起我先跟新都忙完，专门年度级别没有明明白不得。我先别专门的体外忙，明年几月别抢呢？所需银不得多呢？
1: 我呢在哪几位？唐托边几个抢没动。问题抢东西给托呢些呢？
0: bingi chi su lu ki me te, pu chong zor lu cho wa chu tu, cha tam ki chu me te, ri le chang ken ne chok gu tu, kwan zo ming ni sum ki chang kek tam ni sum zam tong tup ki yub shi. Chang tong bie na chun chong mu cho ngo tong ma pur kyul la, chor ki ki chue ne chu nyam shik ngan shing, chang tong bie ki pa cho tang ten ri tang bu ri chi. Kipa tsu na chung chung mu tsu lu lian du jukba na, kwa mu tsu lu xie jenba xin du jik ju ni tu ki lin ki yubda. Kipa tsu kapu chung na, po mu tian zui lakba ne ju zam shi che jing. Taitung jik ki ka cheng zi tsub zu te, po mu jik ki ngon la jan ne ji xik shu ba la che la. Kipa ti, po mu ti ban di nang du kwa mu jo lor jik jukba bingi ki tong. Bingi ni sar du yung wa xik yin bie, kipa tian zu ngon me xin mu. Kepa tenzu mongwa xin nyingba yinba tar, mola nang ca hajan cabu chibada. Me gaja ma xin na, kongcu mo nye chan tong tu ju. Bingi kebab jiwe min si uzu chenbu ya samne gaja xema nye le xue dan norwe, kepa tenzu kemo haha xorwa da. Mola lariang nye chan lu. Tena, bingi ki kama chakbar tong si du tong jan chibada. Ra si ji xie xik yang dangwe, Geba tenzo kemu tewe shukche wa shorxin. Bingi ki konzo lukchur zikidu. Xie dongdan tini rila chu tsuwa tang zawar geishu chewe konzo nawe ngaba jang tutrab chesong sir. Gwamu ter bingi ni konzo xieke che yu la kyur. Chi su ne dena chengtung lulin chi sa zamshik inba ter. Na chung chongmu tsui war guwa ne gebe jika chozui chibe chayang den yu mu. Na cui tie gap su pomo tianzu su su ni reng cui tianza sepo me tsuru xing. Bingi ni tiewe tie tar shi. Na chun pomo cui chor ki chunyam duenba ti mion xin du zi bar tongwa tang. Pomo tianzu ru gibe cham doa tianzu chi ba tongwe mion gyan guwa ni ri gu chi. Teng tang bu ji le niba yu yu bu shi. Jimu qin chi cha gang ki goyang gyab jing sa yang rup. Bingi ni na chung chung mu tsui bui bar yung ju guk yun ma chok bar la kerwa xin tu kyur. Mo ni na chung chung mu tsui nang xin ka debu me bai to, ten su nang xin ki namba zibu yang me dip. Mo la xin ki to na yung wa chi bar me chi tar chi gyo sam. Chang hu kang kerwa de ki ki ha ko mi tu bie, bingi ki nin dar chang hu kang ri ken ne konsor dir. Tētār kōnsu pōmō tēnzu chāng tōngwār bīdū bīngi gī yī lā yāng cēnā gī gī mē. Wēndi nā chūng chōng mō tēnzu nī xēn gī chāng tōngyū tē yīn shāk shā lā zī nē ngū dōnyō mē jī. Gābri pōmō tēnzu rō gōrō kāshē dīr kēn yāng yōng gī xū. Bīngi gī lāk shuā chēnbū chēba tē nībā lām sīn tū nē gēba tāng nā chūng chōng mō cāng mē mō lā tā tāng gyūr. Mèng tèngà nàng xìng sùrkù jìg dù mì xìè bàr nè nè dù mè gù bàr. Mò lì mà nì lè xèn kì mò lè dù sà sùrù wàr chè jìng. Tà chè bìng kì kì xìè bàr kòn zù nè dù tè wè chì wà chì lè. Mèng xù tàng nò nà yàng kè mò hà hà gù gè mè. Bìng kì rà sì nè gè zìr dì chàng xìè tàng rù rì lè lù chù kèn rà bù dù jì xù kèn mè. Ràng kì tà nè gòr dì dù kèn chùng zì bìng kì lè mì Kunguru shubie cimna shikchala. Kunguru shuna tijawa ni ne dir kona pu. Pu chongzu kimtu rektab me la, aku kimtu yang rektab me. Bingi ni gachin samshi chi shinken shi yindab. Mi moranda zitong chi du me mi la tiwe yakba chi gu kikyu. Me samlo mangbu tangji, chang kikyu pu, cha chang zongbe ngu ne tinji cha gyur se. Mo gabu chung na giba tianzu nang xin che ne, Na chung chong mu tsui lakbe nang tu yang goro ka xie zhi bar chi. Bingi lakba shobu yue ba tong zi, geba tianzu ru ngui gwenbu yung tu kyang, mion sa ni ngui yar wa tang. Yar tang ti zhi le gin tsab rakbe tu xing ni me ba mion me shi. Cha chang zong be ngui ni tin zhi chen na, de ki gi zai ju che gu le ter tab me ba tang. Bingi gi te la lian se bu de me tu. De ki gi yi le bingi ka la wa tang. Rangyi ki mo la dagbar se shimbu solon me be to. Nima dita nang gong tar. Ngewe tumne mik zhang xing nyomto kawar kyurduwa ni nying ji an nyamne ji xie me. Wendi ngui che zi qi mang du song we 대기기 탐튼 미치 까미 중시 티니 전부 친차치 대기기 차강기 고개보다 총강총총기 총좀 띵니 뜻투 쇼자 니랑데 방니 로아두치 마치없시 민치나도 송화당 빙기 라켜와 더불 줄진 티투 루프루 곧동외 띵저차 빙기 콘수상내 교란 구우체 대두가 却 마요나 니자 루브르도 빈기기 나중총무 저가르키 구치를 깨차 치티 시에지 치숙강 기장 양니 강조와 실용
2: 아주 저시기 교육사는 고문 예수 여기 인식이 교란기 개용교 만집기야
0: 대개 매지 나를 딕저 당제 다 링부르치 죽제 대자원이 더기기 섬유래대 매 빈기기 동러 주추수다신 랑이기 종무 내가 틴저 지기리 삼삼 마중하시
2: 쿄랑기 밀릉위 야바 야바이 콘수이 긴섭 주기리 날라게자 머집제 가르치가 디디어 아자란 대매바 쿄랑 밑에서 건재수 마시엔조
0: 빙기기 게자 마시
2: 지만 보면 텐수 등냠도 만주시 콘수위의 야초와 미용 나 각부 건재유에바 교육이 메신 내 교란 랑고 퇴연점식 주는 삼산식이 유의가 섬유일에 대발 교란이 접충 중 딘드식 레두
0: 대기기 공주티 강교 대외치외 교난시키 규름이당
2: 캐시 교기 딘드체나 내 교란 대냐두구 말이 재단 교란 부총조 신급대가 로아주 시시
0: 아자 심바마주당 내 양자 밀릉의야 매용라 콘수년부 창동가의 죽음에 빈기니 熊常委 대기기 머치콩라 소수 창마시
2: 교랑 더둔 창동유배
0: 대기 루프르도 몽이래세
2: 교기 믹장바다 니무 뇸내 되버티 니삼바 교 깔레 카잔 제버리 삼주 교랑 딘저 지그리 수유삼기래 어귀케나 가리공기래 불라지 하코나 가리삼기래 교기 깡 주제 아자기동 장부유낭 유부마르베
0: 대기기 처지 양양 체비 빙기니 농규 하장 침부기 매 대기라 지마 틴저 띠니 미치규 캐린 체바 마세 규구 난기 골목하시에 대한 띠니 대기라 띠
2: 교란라 강야 라마 중삼삼 마치지 교란라 톱궁에기 뇌디 뇌 뇌가나 주시그리 지마 가르치고 주네 뇌 동사 장장리
0: 대기기 뇌 규구기 난도주
2: 채무提及了冰기은呢起了转对面板球门那种床目最深在科普国特彻底年代的结果目国东瓦的用心你们忙不习了冰기기속不没得完两个月十万的速别开眼是忙不习在呢没起不习听你这个期那两个月度国东瓦的国起码他度那种床目忙不最用为冰기预特面板球
0: 디링안즈케랑데즈무지긴다 나량 워잠 쇼크자 직카치네 창암수 꽉지스킨 창암 통킨 제베 나중 총무츠 개차 치망 투송하다 나와 기베 강티르 축제당 추추 되네 핀순 지리체 나중 총무츠 최기 지기 가로아장 표바다 유잠레 마송와 남근기 창로와 텐주야 창만레
2: 창메베
0: 미텐주 창매 대만이도 티게지 지워치 안주창 최준의 종차수 빈기기 지셰치
2: 제나 창간신단의 후강여셔다
0: 미지와 틴저 뜸바티라 빈기기 민스슈미시
2: 아자기 창후강여가 단주 생린성인지격인
0: 시 빈기기 주임매배 창강기 답부 람신창종 창유발 교두 라리에 최고도 주시 깨겨베 총중띵기 뜻투 쇼감강 콘주 하람 차장세 당도 빙기 중세 짜나야 창포바 가시에 동지

모양 라고 쇼발 큐르 미큐직 제물 잉슈베 강테르 고체와 차부식 동켄 총와다 라시네 톰 요요르 큐르베 빈기기 락쇼르투 고치 그치나 초츠비르 랑네 데베 데기라 캉베 난기 록슈 외트네 쇼크체 자바르 신투체 차간 난기 능수이 딜라 데기 항 상다추 살라 과지 박바탕 뜻투 지쇼기 강와다 쪽지 띵도 창보르탕 양라 지킹시 대외 데기기 당린 체득 제와시니 기바 미싱의 시기 라스웨 미키 데기라 후후도 다신 예보다 타돈지키 빙기기 녜치 띵나 녜네 대도 내중 총무츠 넘균의 대기당 체두 계좌 대잠 쉬미 표배 단이 대외 참내 제시신 주주지 체계 삼유일의 대발 구칠 유배 대기기 간에 최수마주 내급둔 세면주나 강내 용룡 대가 독수 표직 대기기 개발 대달라 조면득 아자 딘데 마치당 디두 빙기기 라 하람 당신보다 대기기 딘데 시에배 빙기 가깅 다추 내 딘데 시에매 쇼 가리인남 진발랑네 동켄기 모자메바 민산의 사장 통장 체벌이 내 세 진보동두 대동 건수 원수 그룹에 빙기기 대동 지식 쇼 되버나 대기기 잠자 지슈네 빙기 장수 발표 却 카츠미시 나니 도아자니 게제용 기바티다키 시엔키사르 세동 지신 유딘 인데 대기기 대게 매바 되지 콘수장 칼린 로베 표발 상마 자슈리 차가니 튠치 결안주 사낭자 통낭자 총낭자 내 주도 매치 이나양 디리네 송 견주 빈기 베바 용표나 나 대기기 견주 옌보 매주와 탁주인 대기기 내중 총무처를 시외 깨자티 세무 튜두 날 신두 주발낭

0: 탄다니 비징키 추수종이 딱다지
1: 까망의 생구르 샴라 도시스디엔에 까망의 생주 쇼인 지세주주님 예급지주시 시진빙기 베징명화 초강침으로 중국으로 계된성적을 패배 바르메스인진 미안라이탄 지민능급 중국은 바르메르룬기 초배 초보당 롱대인 상생당 윤도시의 계지투법진 듄도 초안이비 탑주지 리보당세당 니슈 윤종세대 튠지님의 세주로 흉내자고이시 숨바시 지민능지 예급니비 조다키 짐주의당 망주소 협공지 님의 익수만보로 민다구비 방부나오시 지세주주님 대급 동지주지 접자집에 정실의 응용받을 시나 내려 진다 당분의 응압에 바라 퇴지의 코를 땜뷰주의 바르시 리슈당 소공 지찬의 땜부당 치소녀종 균두야보 군유사부 폐지의 휴생치마 대망 변조로 균두 땜부제의 종유받으시 대급 세시원의 내수의 배워라 시나 다 바라 대급지 세시카 식동급제 뉴스섭제의 초생제부터다 사타르 접공당 监控
2: 허리송종，团结点赞，行列配件，充满措话说的，这话有别，编造当制作北大空别说了，规定单位贴，你不开心听就没事。三个月没事不呢，先多写不行呢。你到女士走路了，也用的充电的卡去，你们这一套没得不认得的，没用编造了，我用电说中，长期编造了说，昨天接过了妹妹，六千六妹来对你做的。
3: 七对七团结果，你是松东边的，来年七天，七多你就出去入境了，怎么？宽团结不是？宁夏红，中央政治部委，中央局参加了七百，党委出来国统局的七党，称作你党团结党支持七团结不就一么党？中央政治部委，社会各党参不下去，参加来团结不边的，团委刚爱他做七个不党，人不得给多大么结果的，党委出来盟友。
2: 抗教团结起来，团结三级红，甚至超越了主要团结军给那点点结果别，那是团结不是？你对中央执政协商的委员长看，别从决心啊，用这套打击党党，明年王室人格基本上三团连接了明年，连着年我党，整个给评论员我党，从古马这几部书记那团结级别，他说你不参与不是？卡萨，二十兄弟突然变成一起，一直党一连起，落队的那边团呢，公司集团了，明大国有奖。 小二年半，这次九个人，我有说明党改变结果，我是参与影响参与不是。二年，让军长等位的书记王军正气，让等位的党组的团国政组成的从头做到哪里？中央党组的团国政组成的从头谈，杨特别四团连接党委组不谈，拉到了级别，老总老师中央组织组成的那团小米创的，提醒军队二班中央组织组成的将到了从头阶级广团，局长党老总那点起来。
3: 只有两团，各自那么事。二团，让军长等位的书记王军正气，平常阶级级别组成革命部的亲共组的那么大，红旗，阶级级别用现在的现代训练，退出设备票级等级也不领取了，内部改善退不起关系，连锁难下。平常阶级级别组成革命部，即使居住人，还是了错不的。对于人爱人别，也用的，忙用的，累重程度，革命别。
2: 很多不规矩，平常也难争夺了。这在江宁、河南州这一带，重庆塘、四川、云南、贵州，平常在行政大场上，重庆的这些绿种了，干干湿湿了，怎么争夺那些鱼？让种的肉里包的天门肉干鸡汤，老个汤拿去绿种过些的天门肉干泥，他定见争夺那些鱼不是？对了，那是中间的创作科学提质进度就叫做国内党内。
3: 创作科学的难关归属党，偏见损失票不起来。难关假设东就党，这就是国内党就，连续点没有往起就，忙了偏不准就接了，你就是看你这不是。明白了，他是中间的创作科学初代那批党，拉到了主席，所有参与不是。第二群的，这一种可以没对三。

0: 생남초 티링키 소야람로리 체나 제시엘랑니기 사드 중미 사제 촉된레 공에리타 체리 추그리 녀리제기 셰진보 니르 케니제 니슈레게 미룬웨 걸카지 링겔양오지 슈그니
1: 생남초 다 공에리타 체리 추그리 녀리제기 샤디나 사제 주브자 개진시 임부타 다 디나로리아 오 셰지타 지가르게세 디르규 소규제 표숨 속부 뉴욕시르샤 다 사도의 총매야 소학자 른신기 사제 고요고디 치삼 유이네래 다 민아야 공해리타 체리 추리 녀리제 사제 도뇨 매자 다 사제 주브지디나 나르웨 림신 레스탄 고유브시 다 사도의 총매이나 공화타 차샤 디네는 차샤 냐시제 원삼 취고부타 다 니므지제야 창념 사제디나 키니기 니슈레 게미룬 원제시르샤 다 원리야 녀리타 차세리 고추기 샤스웨브제이나 아 담고바 빼나 사학자 조어 제배기 샤나 더부드르샤 다 디네이나 아 샤제부타 두에 두바 디네이나 녜제 쇠베니 샤제 용상 최고도와라 다나조 광고 취업에 급리야 시리디 뭐 유체제 광고 차장 취업이나 양 수수 속시 토리야 비게 직 수주 고요고디나 아 다니 시부시 중재이나 안에 대다 토리네래 야고시라 도스 다나조 세영외에 급리야 최제 마외기 다 토네 세영와야디나 망장 표시 최고도와라
0: 매
1: 사보시라 제비나 양 세게 가르수디나 유베기 교제 망고치 쇼주 유자도와 올 안 되게 직 쇼비나 양 수부 대다 토리야 다 코펜스 포마르바
0: 모든
1: 제 직리시야 다 디네 이비나 농기 장교다 메가리아 섹션교 당아스 섹세스그와 진제게 그래서는 소외 특시디나 명상 표주 지고도 와라
0: 아 레슬레셀 당나 주디 당기 구수지 용국 유비다 학된도 가나조 사도야 촌의 진예기 미지 임비나 양기랑기 남샤코의 윤도네 다 차셰리 탄착셰리 냐샤라소기 당나조 셰리 둔조 커섭 룩튜난 거야
1: 알바 제제제
0: 파티미 이미노 콜리아 제케블라 숨능시 공에지디 최베급리네레 키랑기 담세디 데시마나 마카셰게 이나 양거진지고 취제 시딘 마주야 알바
1: 제제제
0: 양카셰게 시딘 취제 거진 마주 진짜 능수 유튜브 좀 봐이나 하나조 공어 간잔 진짜 취비나 신내 기란리아 추주디 커습 야고치난 두고르발
1: 따라르샬
0: 레슬레셀 당나조 공에지 탄 차셰지 더도 착셰지 탄 야시제기 다 미류 캄리네레 지가뿔리 타 나는 신 체뇽 추주 나조 든저 치투고 엽딘데 제르샤르도완
1: 제샤르샬
0: 다 임비네레 야 세지 카셰리아 체롱베기 치규 탄다는 신 치규 시즈 망부 뒤유자 양나조 사야디 망차비나 다야 르뷰디 당원의 슈비네레 네버 유디 좀 바이나 니머제제 기랑기 취제디 찬용 케니게 니슈레 게 미룽 딘데제리 샤르도관
1: 제자르샤라 다니네 원리야 샤가르타 샤나 담제이나 샤 춘부타 투비시 녜시제 용장 최고도와라 다 샤가르기 시즈트리나 체마롱 베게 다 치규르 뒤제 토와타 도이나 아니르기 닝감 착제 내타 더도이나 배차기 내 원고 눈된치 돕자 원리야 니르디 담고도 와라 사고르제야다 사제키 숨기네 앞게 바르기부터 마르주의 개비 입이나 아 세시 토슈기 관에 세기 초주리야 속조치 두고도라 샤나그 입이나 니에바르도 코웨게다 세뇨모규타 지가르기 제 코던치 두고 유자 원삼 추고기라
0: 알레레스 당나조 셰릭네 슈위네 콘리아 제케블라 소야 능신기 당나조 토에나로 샤베기 셰릭딘데 탄다

0: 사야 약주는 샤다 마 짬부 숨도 말베 아니
1: 제제 발라 샤마 짬부 숨도 약주 인무추 때 이내래 사도 총미 사제 척도 세야기 대비나리아 마란도 서로 토보야 네베 미츠 넘규네 샤마 짬부 숨추베 발리아 인다 모세 수입나 저타 신도 수입나 저 최고리스 제코도 관 때도 돈 약수 준비나 보제다 주마주 처음서 초주 세타 초주 이 두베기 모세타 신도 딘데 망스 최비나 양치랑 그 구수디 이내래 당시 퇴부 중국에서 제코도 관
0: 요요 다딘산 처음 세리다

0: Di wanda de nye bala da amla ki tamni du kutu zamba ngari nile sem kyo men shi rai ki ju thongyo thole yi ma nye bala liya kan zu je yue bitin te chiri sha unri je bi yi na bala gen nye chalo yurim chwe liya nyam shu nan to shi ra du
1: Qing di shui ling hao zhen zhe bo tao
2: Tu su ni chu me kyun xin pomo zhe gar ma rim lu jing hi Lurim Tangbo Lipsing. Gerti du, Konzo, Kangbo Buchi, Jala Ningbo Dubsu Yibigabla, Loman Kongki, Ting Yi Kashijin, Shujo Nani, Tuyo. Jagzin Ningbo Yibata, Jagtam Seb Kubi, Yigo Ningbo Sigitodo. Gur Yuni, Mimang Chekshubu, Ba Nobulata. Jur Yuni, Lubchung Lurim Nibi, Zindishibi, Drugar Yin. Gerti du, Pomo Drugar, lo jehi
3: zwe pomo jyo ga kamsa ra su de bin be la de na la kje to a lo jong ya ko chi ge yu be ba ba leng gen chi bu da le ge chwa sa bu sun za dan yan ta lue ge ga di rang nim do dan lu chu mo sun che za rang ge ba ba 这是马切罗我是你一过拿落了呀我到是路语让给我的个期间所有搞不起来的加拉丁这女儿啊这位婆婆这个这是地理巴别的
2: 一过拿听一的屁 Tadung zinjung dana dubi jintang ki yunjung kubi rimu si tang. Bala ki yitar mabu dabi drigar chunchun si chi yu. Ti chi su, pomo, gigar kibu yomba shu, nam yang kibu yomba shu si kui yu. Dini, bala ki pomo jangbi zi sim tang zi wa yu tse di chun yu. Drigar ki yi di le dar si si ki chang xin, mi nang ki mi ju rang wang mi bar
0: 摩地汤了真不行小心我之前呢巴拉给阿达尼波你们说钱不多别推罪的哪里呀巴拉给谁呢没送别没多推我托了呀果然阿子不是扎多巴拉光不没错你也给他了呀别困难天下
2: 런던이 대단히 교친 긴급히 루지 이교급라 미게게 긴급 교교팀이 제가 원해 씨는 간이지를 교류 강이 씨는 총투 참내기 낭비 닌히 능기년 세기 엄지라기 류중 차고치교 매비 가롭나 투윤 러니신 소포르 니에서 티비야 긴급 교교팀이 제가 원해 씨는 간이 씨도 교류
0: 당아 바글로 톰민도 다이네 엘레 도레 데스시기니 아로 다 강바에 교들게 다 요샤오 먼저
4: 어머
0: 워지 발라
4: 랑게 예스 겹교와 말다 이다 발라 능시 교샤 略샤
0: 네세 발라 네세
4: 예 라님도 교쳐 어머 이다
0: 네세 엘라 발라
4: 라디 데 경을 바베 도르치 아 마라니님도 피기 타느부도 교도 아 이다
0: 레스에 발라
4: 슈 겹슈 아
0: 레스
4: 슈 바베티 왜님도 교도
0: 아로 발라 슈 발라 겹슈 그게
4: 오스 오스 이다 슈 겹 발라가 난 러고치요 디에 라 디제 경을 아 니 용구리 쓰거도 가 어머
0: 진샤 발라
2: 미 게게 휘비 람타 시불 발라키 치 텅주딜 고네 머슈발 퍼머탕 냠투 뽕뽕 냠시기 토니 교치 차시기 니회 콩키 시리 토르 당게버탕 외치 코랑키 원주양 렘발 당싱

0: 네. 오유 낭튼키 게이 망부 이규로 공전 지구시 솜시. 신화선 유카 지조부 부튼 현캉키 공미타. 지켜 중지 칸키 주린 지초 陈永杰이 안추 레디 민자웨 케줄라 심주치디 성규 괴비 야부치바타 치기의 계링조토 표지 성규 괴비 제발 섬시 전에 시계 치로 동규 인시 솜시 중국 치기의 주 팅접 중국타 점리 심주 칸키 치기의 사두 심주 디네기 장조 안키 표기 덤규규 창조네 춘텁 치비 바라 통계 치루다네 표기 낭예 춘비 계지 쉬와라 등진 치디 저와 서도 동어타 삼시타 진조 치바 냠네 춘지 치비지 치네 계지 링조테 표기 춘텁 르바 치로 동구 시솜시 치퇴 링디 카숨케 쥐퇴 조 민자월 미디 권준치 계지 켜비 켜공기 원퇴 심조 치제 냠주 치비 푸종키 랑린 비춘 망부시 지뒤 토비부시 링디기 춤제니 띵서베 리숑잠 민발 태외 태가레 계지 켜비 남창키 추구 쳬부시게 임베 푸종 치조소 켜비 동외 레게 말라 리소 동타 푸기 링네기 계지르 방자 주수 치르 동외 리람타 라린키 카쇼시 임지 비진 치게이 롭친 계지 선교타 캐비 룸링키 기겐 치모와 정의 회기 타정 안초 체비 퇴위 내추네 누부초 년조 카지키 응어뮤시 표라 쿄시 지기유 내추 딘제워 링내기 갸레 계회 퇴무 캐비키 누바 응어세 퇴부 퇴구유 내체나 념수시 차바체네 안초 지조수 편조 캐비 체비 누바 치로 동규인 시소부지 편조니리 차과칸키 지조 캐비디네기 조린슌바 차과왕친키 편조디니 중국 낭예타 계지 링초기 추시케진 제시인비 계지 캐비키 뷰제타 누바니 지조기 중국지용라 문진치바타 태카지와유 다리기 링디토 레리카기 리지 캐바망부 좀유비 안추 편중 계지리 캐비 체비티 문진 티웨 세부시 토규타 카주 니규리 지솜시
1: 내가 내용은 내주 배세 지지 정은인 편중 계지 캐비 조치인 금니바라 슈바르 페비 샹가타 오먼 태원 지지 년조로 초비 편중 농치 년지 내공수 참도 나와마세 라세 중국인바라 세고리 안 나와시 년조로 설구비 베레당 참도 나와주 표지 선주리리지 폐수이당 롱동기 나종기 수준타 팅럽디 넘버서버라 녀르농시 변정농 진행들의 공소 샹가다 아오먼 팀의 진행조로 초배 선주로 첩동 강타 냠제 진행조로 괴동 되네 선주로 지수 강제라 세월나네 선주로 지수 유림 용타 농신 진행들의 세 동비 말라 디시 태동 지수소라 주공농시 신도 선주로 초배 신도 호래 선주로 초배 라더라 직접 좀지바 부전기 부전中中年这流行节各年年这年初的举着的年龙落不上学的年这年初的年龟塔香港塔平中娃的年龄了偏不准对于这种事凤凰松哥年轻三九六年节温泉学吧刘月英起俺说流行你被娃了年龄的特别忙吧特别塔哈巴的天空别的天俺说给人别的的世界了中国给着恰的东特别是娃有这种事 香港的澳门天文这几年就是错别的东做了康卡帕国的总局特别几乎别不当场面三年才到的人文松局的当年不说随局日内军人为没学下来那么解释人内有过了年这空别所的来个是特别纯粹心到那么当龙东给那种的你来突然不是不是孙秀三峰恩催你往哪有不是天文实行罗金杰罗金巡吧杨生玉杰 남주내
2: 평정 三九零两张

0: 나와서 하더라 다다잖아 니나 잘로까요 다 니나 잘로까요 저서 너께 가딘 털 때 잘로로 달아도 어 니나 잘로다 이제 다 돌아 딘탱 달이 다 돌아 바포 돌아 딘탱 아 먼저 니나 요 저도 된 정도로 아
1: 정도야
0: 돼 어 정도다 어 저도 저래서나
1: 下着就休息呢一把是一把是一把呀说多着就休息呢永远把是永远把是永远把呀说一把呀说永远把呀说我也走了那等总送点的那刚刚把里茶弄了点接茶南七个其他的大的大这个全球的总茶那种的但出门总送点的了这总着就是他说下着就休息呢一把是一把一把呀是做的等等的
0: 다다 저거 바람칼라더 내 제동그러서는 더나 최조 유조 루조 저게 저이나 동초리 다 동초데 다 지라래서 더 도도 파 창장 밑까불라 쳇 동그러서는 전로 동그 전로
1: 창샤루
0: 어 창장데
1: 저버로라
0: 어 전로다
1: 자자 저데
0: 어 전로데
1: 두지르 그래야
0: 다 전로도 동네 시아

대장도 콘조 심주 지금 뭐니 바다 어 다가는 지금 콘조 먹고 제 자완니네 말 이제 가레스나 교육이 진내 미리 생기 배발로 녹진 치다 팀만 진니 말이 로신네 로레 마마 미스 지엔다 다가는 시 교육 계지 교육이 배기 손도 가르쳐 봐 있네 아 되니 프랑스다 다가는 시 인지다 도바기 시계 미 망베 인게게 토하네 교육이 되시 좀 야야 문도 삼자 동안 돼요 미스 지엔다 다가는 심폐차 샤베이나 나란주 루규기 간데 원소 중요에 시 람부다 세르게 람부다 멘제게 레지 람부라서 람부던조라 야니 음메게 진네 조르 진네 있으리요 미리와 진네 지지샤 계제르 진 시게요 대소 망제 수이 시게요 미리 신다 시게요 에이 내가 저 원이 디인데 삼레 삼무 동조 당인데 원에 지 롱풍 계제 무초에 너지들이 연구도 디인데 안주 미제 디 매번 남바 초에 냠용 그 중에 좀 짜진 좀 내리 좀 진단 씨 같이 윤진 씨 되게 지 버리자. 뜸미 씨 계지 버리자. 네 뜻이 지 돈에 우리 쉬는가. 말한 소 렌다 좀 되지 여러가. 별이야 다 줘 줘야 넘는 줄 알아. 딱 만주 밖에 다 줘 줘야 돼. 지 검수 잡아도 네 격주는 링이 띵서 류 크게 지 유매. 돈한 걸 지금 안 해. 딱 만주 밖에 별이야 다 줘 줘야 하게 람루 디당 당내시 디겹중 리니 모드도 제비이나 디테라 가리당 제와 요레스나 신뉴디 지딩캄 주주다 나주기 심제 바 뜨제게 저하 근제 요메디 니가 내리시 겹으리 당 남주 디 겹중 게 리니다 당내시 중주 주 외베 거바 대소 하마 보지 망고지 주도나 안 디기 제는 진짜 망고 시우지 주제 아니 소소 배절의 교류를 따고야 코리올의 방조소 거야 어디 직 진단시나 춘진 제도들이 진단마시나 안에오 녀석이야 되지 어디 뒤에 배사잖아 다저 강라 추시 남의 진단 바마 사실 사 추장 사실 제 조인 그룹아 추시가 본 뒤 가르친 그래서 중앙아 중이지 중앙아 중앙아 뒤에 때네 아니 그래서 중앙아 돈용 중앙이나 야면은 중앙시 중앙시야 중앙아 돈용 중앙이나 난주기 심지어나 세수의 왕당 얘기지 네 순도라 중시당 중원시기 당당의 난주기 심지어 바로 뛰어주기 대화대 순지라 아니 다져주고요 야 루규기 야주는 대변이나 폐진 농어동조 숨시 대도구지 딘제 대도구요지 배차샤미나리 어 난주 중앙아 장유도 잠바 도마 농창유가 어 당 네 대표기 춘이 리바디 랑중캄당 아 지 주기 심지어 야메나 친누기 지니 칸다 나주기 심제 바 기데 뒤주 대와 유제 친누기 중심 남면의 중앙은 멈추 걸 때네 나주기 심제라 디기 주구 유베 내로디 나주 롱어 동조 시고네 제세적이 요래 단단 눕저 발라서베 신에 하고 버더 디 인도 나주 링내 린단디 디요 세상 디 삼무제 당 도고민도 와 나주 남카 남가 동베 인내 롱유 롱 차량 터번에 중앙 미주주 미주 차도 터번에 중앙 사주 롱레 매주 매레 추주 추레 사주 파팀주도 사 추레 팀 추 매라 팀 매 롱라 팀 디더륜 내주 내루 시기요리 배나 랑게 부디 시루 예두제 당내신 병기 배자도 전나로라 중앙 남의 님불레 공아치 부지기요 계속 시기요 디 가르시기 어렸나 난주 중앙 남의 님불레 공아치 부지기요 공기기 따와지 시에버리 공기기 따와디 전부리니 캡다 징게디 개와 나가 놓으시 미세기 떠주지 디세 겸인데 세르면 남바소야 디나레 레자랑제 나조 중중 나조 라데 미 중중제 어 남주기 예세 캡에토니 디나레 레자는 그 정보리 나조 공기기 따와시도 미 공을 얘기 받아 뉴주 공을 해주베 디시들 봐 디마레 중앙알레 가르쳐 버려서 세 콜라 이 공을 잡아디 중앙에스 디시기다 디세드 마란즈 베게 신뇌기 지딩 감다 난주게 심제 바라 뚜두기 저 디더비 워 춘이 지바데 진단 신제 아미 신의 별이 발라 심주시기 요리 이내 만주디
시장 문제 친게 요만해. 아니 농다 간다 치가 조제 고유는 내지 당다 당대 신의 양 꾸지 뭐 조로스 까고도 봐. 다저 조야 되라 춘진 요지. 나는 가랑 좀 망시 지금 나는 요바. 간대 원고 지라 다저 조교 중나. 대신 공부의 종례 진도의 중장 내래서 이 가르치기 요래서 간대 원물이 뒤 신도 자 친구 대 다저 존도요 이내 거기요 디데스데스 춘진 지기요래. 이내 맞아 다 조사 도상 신우주 나게 열어봐 어 디더블 재산 세균적 내게 인당시 어 니양 탐을 캐봐다 니도 주니 지기지기 균진 지켜고 주나 드럽이지 디스미래 경제 가래 가르미우 삼대지 경환 나가 노브리 아 계집 표지가 경환 된수 시에네 가르 순고에서 배우고 세균적 내 송제 아니 지게 미 망부 디워래 럽제니 디워래 디 레자 통제 표지가 심주지 별이 배신 주 디지 제가 먼저 내 봐도 수교링이 준진 디진 당시 야 수교링네 레버 잠기 강가 당내 마치 대 시럽기 떡이 떡이 양파배 로이 제디 들럽기 저당 튼바 미지기 초와 야면의 대가 외배 배유 야 삼배 배유 뭐 디니 야 뭐네 야게 줘야게 디지기 수교링네 디 준진이제 나 보죠 뭐 매라서베 따와다 지수 퇴매라서베 수교기 따와님 것 된소 드럽게 죄다한테 마더라 어? 도시제 누구이나? 오늘 말한소 피게 줘야겐 욕남리디 피게 줘야겐 욕남디 수교리네 간에 먼저 줘두고 말이 수교인 균지체 니간에 드럽게 죄다한테 애사들 지기 이지기 누구이나? 오늘 디지이승이지 시험만도 지이승이 말이 근처에서 지이승이 말이잖아 미래 사바 지혜보다 님도 링내 사바 지혜자 링내 사바 지혜자도 가르치기 위해서나 신의 고장이다 신의 고장고 주나 민주 원래 잡을 계집 배차 잡이나 등급이나 체리기 돈에 정중 감주 주야 냐면나 신의 지긴 감주 주배나 허킹라 소배 손 대배게 바게 치몰라 소배 남샤 망고 시부지 손 열어봐 안도 뒤 신의 거래야 장고 주나 안도 배지 미래 주고 원래 잡을 아무튼 가르쳐 우리 상 아랑주 매번 나빠츠 아니 근데 손도 디신주 년대 제제 아니 돌린 집이 그런지 제리 간에 이제 손도가 아주 매번 이제 손도가 제나 그런 가발이 되었으나 어 개발 나빠츠 님도 돌린 제세대 리디오리 계시 아랑주에게 매번 나빠츠 랑 중간에 짐바다 다들 수주리 내기진다 파 육샤 신내 제리라서 베링님 원래 잡고 주나 뒤 남이한 돌린 신살리도 말해 혼주 주고 돼요 만족기지 사바 계계시에 지상 리더블 세상 연합공수부도와 수교진의 진당당 탑라 케베토니 균진 어디 제도나 나야 난 조진 조개베 나는 송배 계제디 시부지 예상부도 수교 균진 체크해나 사도 만에 답시스 어디 지지요 이 등에 봐도 수교진의 진당시 이 균진시야 탑라 케베토니 균진시야 돼 백해 친구를 예상부도 시바 잠내야 돼 시에도 돌아만 주어서 많이 받지 지금 시기 시비나 단디 마랑주 드럽 디나 사람 중의 중심에 마랑주 삼로 연계 나셔가 남아주 마셔버리 간제스 마셔버리스나 마랑주 만족을 인내다 능중는 것이 인내스는나 딘제의 소지 야면은 로칸 소지 야면은 진이 칸 소지 딘제 지금 나로 나 인내의 구류 유바 마도 만족을 인내의 구류 유바 하고게 여말 딜레도디 견소 렘바리 견소 인내의 여말이시 德文明人家三对情节的盲作人我这不拆下面呢人家我这情节怎么样我这学同学一个提醒的人呀这些家庭的同学所信的语言别具提醒的语言没吧你得不是我这别拆下呢主力写的人人家我主力的来看不是写一个嘛的对对我这三六都是的人盲作人家没下去 德文明人家三对经验盲作人家记住讲的越把阿们阿们呢人家看了开解阿们把他吃了人家那把子盲作当积极起来你用他去当人家当盲作把他黑板留着第黑板来着俺开始吃了那俺就出的个铁盖卷的大出的个铁盖卷的大广播线那那我那些呢人家三对经验盲作人他把都是就人家三对经验盲作人人家的雄鹿三对经验的我那开把的 개발나무주
어 나가는 시 가만...

0: 讲给妹妹，俺就看把名字做写子的，我就提醒子的，看把讲给满足的。今年我们是对今年满足的，但俺最后就三不低，当然满足的人也没下钱的。提来多的，谈的基础提了低了，刚刚七十岁，可能这个月的是，对吗？这是西北康沙这个天气怎么样？天气人年间的可有条件了呀？俺们我这钱啊，记得人年间的可有得到了，可让个人单位啊，三百多西多把钱蛮多，满足了小区主要三百多个月嘛的。同样我们人年间记得，记住了天气的钱呢，二百多满足那不做了三六块多三百块钱。哦，别吃香的了，人年间的满足罢了，黑吧三百黑吧小差别少，其他个人年再就其实你个嘛的。是你个嘛？每次开发工资也差不多呢。可有开发的原点给他忙，人单我不去。哦，西区女生他了开发多呢，闽南叫龙州姐姐，每日个小区主管呢，年包都忙做当地巴拉的滴滴姐姐，忙做个人内的行业都不去。一年，马上就忙做忙钱，跟这下子，人内间的巴拉了，江大人不休息下去。我们都是钱上，俺可能是呢，天干可白。穷人的是错过了穷人的是，那错过了穷人咋忙做忙不起？果然做喇叭有的人念一把色心的来起啊嘞，看不得来起啊嘞，连做人念一把还忙不起，连做工资忙起把地狱下去，他们那么心大几个都没出得起个人，搞得几个人，啊你人念的就讲，啊你一个说都不多些，说那南山种地拿了钱，三万小区没起啊，这不，啊大那些庄稼小区没起啊，这不，我用过三个庄稼没地等有。你考虑这个啥？第二种啊，两种脑子，这两种的人内里大，第一种钱呢，天高错过了骗个人，错过了骗呢，第二系列也接当土人，错过了嘛骗呗，俺们人内也接是深大的，第二谈不着，天高我只要得住点，这种忙做的人内罢了呢，还把人差进来，他忙做那么做了，人内要的上面都是俺两种接当的要嘛的，第二种二把都，叫俺们牛都，这俩米粒的干净，制作的干净。我那人那钱，三毛元钱钱呢？满足了这些钱，满足叫那牛都三毛块多些钱。可做人的人那个可有了也不少个人，一年嘞别吃香的哒。没开发这个，跟着家全部都顶上过，可这些呢，满足个地方用人都不满的。满足用人嘛，都呢，不要忙着心中满足的哒。心中满足推荐嘛，就呢，深大的，深大的，没开些是毕业前面这个嘛的，还是中间毕业前面这个嘛。心中满足了三六块多，嘛噻呢？南阳，其实也用不着。现在俺爸都满足个些许多个人，满足个人类块多些不行。但我呢，满足个人类块多的肯定些不行。既然了，所有人类均个过程，既然了，所有人类个均个买呢，既然给这全部给这些呢，满足当然都够买的。既然个满足体重的给这些多嘛，看了看就贴了贴这么些玩意儿，满足个三百强在的里面给这些。来给来当些注意呢，现在俺满足谈一起的，满足谈一起呢，俺经常给三百三六单，俺集中单可是我们也有那在举办要的，等到地址都不知，地点去了查下呢，地点去了云南可是有不有呢？地点可能给云南的嘛，七六月度我把其他单，明天所用结果呢，一个现金点的这个嘛嘞，我了每个不过这个年限给少嘞，年限给就嘛算了。其他个人家人当的工作好过，人家人当好么？其他个是家在家先的，不过没个来过都是都呢，干了尿下水的，干了尿下水啊的，肯定是老的是呢。其他个人家人当先，先伢当他把都那都弄那么说先要嘛的，挺能行的。忙完把皮皮件杨梅呢，洗热的，白胶的，看起到了皮件主要什么用呢？二把都。그런고려중이고려가리중에서만조되게내방도삼백고도세지두렵주주단되면삼오여서뒤삼오여가서거나그런게고도고도다되면깨지시는시어거나내방도지나수율이내거래수율이내면은만조의교육에당연고를제도로말해만조당당수율을받아두고진대조지이제다만조되면깨지시어주는내방도수율이내거죠지내방도지
1: 시리기니슈니네차르로주기첩규니네슈센다
2: 안주 매부주에 두슬레나 장 안주 중에디 야게다 버와 내 수유 윤내 수인디 네바르도 술렌도 가네 렘바도 첩지도 미리 렘이기네 두리아디 하자 체크해 쳐서 리샤스
3: 잠나 도저히 난다 나도 그거기 링키서 대포가 종이 난다다 종대수 소소 나오네 미나 마부 친구 사진 도무다 사다니가기 나니디디 지시도 제외이 구매디니가기 낭닝기 땅니 개디기 주족기 개중당 줄루 땅 준이당 벤저당다 무슨 마부 친구도 미르디니가기 정니기 무세기 제주지연 통근도
4: 저기 단단한한테 망주기 규제기 샤브디네 저기 네네 대비진이 디 로규디 링타저제 마세가 단단한한테 셰 샤브디네 하장고 표송속고 저디네 로가 갸조레스 디집디 잡았다 저기 네디네 가라에서니 규진구 때 로규진구 임바 표송속고 임비데다 디 땡치고
1: 디니 강중 시리 예배 랑저 인라 디니 시리기 닝주 슈르웨 슈트라 강중 시리 챕튼 시벨리 챔디 꾸니라 몸바미베 시리기 뒤즈체
5: 생남초 콩투 링게게 센트베디니 기겐치모 겐탕뉴란네 수규리네 고게 치츠고라 졸리나웨 낭튼디시 틴디 강중 시리 챕튼 시벨리 챔 순참다시이 레첸디 좀지 적용 사급 체준타 십시 챔고 낭케 바산츠라지 응나 시메리 챔나 양게 제요 탱게 슈덴자워

0: 체휴.
1: 통미 섬든장에 양배 체당 원장 괴기 겐베테 서버 토와타 장아 체외 코리오 신베워 준신 장가 뜸나 쇠미토 사가종 나래타 랑충 튕공 대진키 신선타 동초 십자 담내 십도타 추다 팅마 체버지 창매 지지신 릭뎀타 최대 비양양 체버마세 창고타 룽고 유티게 코리오타 참바제기 나가예제 체베 타르 갸잔타 자르바 라츠르소 게잘라 참베 신리조 딩게 체브시 동초 양 타바르 뎀바니 콤바 탕부이 사토르 준신 주바르 추니 까네 지슈시 사가 정토 템바치르 체주뇽와타 랑바르 규르체 체르주법체레 마오유베 준신르 추동와라 참마 미터블 딩구신 랑코 지지타 추솜 지지신 워르요네 동간 지지신르 추갸구기유 준신 주바르 까레 카부유라 모장 송경 체바르 까레 티웨 카부유 사가 정 정충 튕고타 나레 자단 주기 모장 다경바 이시 기근이 서시 테딩케 모장 송경 나 슈켄타 테르 빵부시긴 시제 콘탄토급 코네타로 사르투더베 동초르 추갸신도 콘라다도 준신 탄저와체나 순기 미도캄 시치바라 콘키 준신 테다 니르신 차롱중와타 지롱 니르신 충도조와 통급 나란로 하잔 데부도 제렌듭샤 콘기 때나 라츠르니 사게스시르 참쉐기 신리시리 대개베기 뉘바치와타 장아타 템바틱토바 룽고타 제자투바마세 제부르터동 벤조이키 펜제양예 롱아진 줍시베지 사가종키 림지겜나 망외고치 시게 니슈 쟁을 하점다네 장부니타 초시이 미터나스의 남찬비와타 망외고치 숨게 뒹줄 하점다네 오연긴 신조 최고비디 갸큐모 치동 초결 하점기사라 오연긴 신조 최부시
2: 도시 섭도다네 모장 숨경 장도스 규로 제바 사가종 갸갸 총데 게 총조 규가 차서 우응아 준신 주변 남바 신문 신규 Kanpe Gyamdun Tha Chongzu Sanlam Yen Yun Tho Sanetike Lejiba Tha Mangso Tsui Chawa Chundi Di Jangme Sato Zhuwa Tha Dongzhu La Satyo Jia Xin Hyu. Dye Chongzu Ulen Ti Uyen Doji Kheju Mirab Ne Mirab Para Sato Diri Tsuwa Tha. Kongke Mina Juen Xin Zuba Ni Kim Si Zi Su Tongwa Zan Mayin Bara Tsuwa La Sun Kyung Tha Chin Lung Go Be Den Sa Si Tiwe Si. Kongke Lo Chul Ha Zam Di Kong Tho Chungwe Tsuro Kanpe Gyamdun Tho Juen Xin Zubi Kum Xin Me. Takorke nasu chude le den la pente ragdum tuma ta dongchu ge za ya bu chungwa ta du ne chame xi ne jewa ti ngue su tong yu ji xie yu shi juan xing zu ba xin gu ne ren gu tu ju re pa ra mang zo ge gen kan du xi la jun do chen bu chen ba chun ji xu ge chong zu dang zhu bu yi shu ji ta chong de le den ru ga ke ru bei xuan ba den zi da wei ngue zhu che ba xin na ye wei lo xie jin chong zu dang zhu bu yi ne zhi ta chong de le den ru ga ke gu zhi wo 규장참에 랭귄아 칸베겜두 오조타 오조라가신 오조 송종제 집에 달수시 차휴 망조제 낙송케 후조정신 균투배바타 오조 레든티 대부 야보집안에 도담 야보집에 팔을 진보 제발을 군대동치 종수 폭변티 도담 송종케 구자 남수주휴 로다지 론주도 종수 동조 수연세라 직주토 십세집바타 김상카케 도담 송종케 편제를 신내 차가 체주집바 소외 코체 작을 지내 원투 되바 타 지류라 구자 동기슈 달로 총수 다동 오주 차공디 담레 타고도 누르신 제네 장도 사고 모두 야체 당대 산에 되게 健康 송제 된부 준지 유시
1: 주경 코지 초발 전에 콩요 님구기 멍시 등외태 시즈 총우 타 총기 시슌키 톡다 발솜토 깨캄 시베키 토서 주들로 체퇴 통진 치바타 장경 정기 제유 수이타 포기 철구 등규 님부 치바 럼루 소와 지저 주바 괴동나 텀진제 체디 종카키 깨캄 주경라 내포 띵게타 가져 세든 체유 총기 용기 구지 탄드네 사가 종키 깨캄 모여나 줘바타 장도 피게 기조람 톡다 발솜토 타용 체디 체좀 토지키 개감 토담 춘진키 타제 딤불송디 나벌름루 초용네 캡데당유 랭긴 리지신 세도소와타 뉴르체테 리지신 퇴규체신 종용기 콩워창마 섬주 직체네 몬장러 냠토 송경체브지 나지수 멍외고치 나동 국결 학점단에 주 개감라스 도구르 존네 토 구비단디 사콘 개감 기문시 초용내 된도 당신 신규르 자탄 각도 냠수 제비규 뇌저 포베 자라 라스 중내 개도 림신 개바타 도구베네 제자 조경 제디 림신 지규르 사자 라스 타 개감 발동 야체 당유 담라 규남진 키 토담 송교원 통교 제디 추자 소교원 타 서주 송진러 예감 회동 그 땜부 주네 사콘 예감 송제 균투 땜도 담아지 장부니 타 추시 나소 타 원겐 신조러 균투 구대다네 준신 매베 투잔 지간 매베 차주 띵서 배신 예롱 장부 원니네 총주 람잔 파타 Zongchongki Chumshungne Kangbei Gyebdun Partu Zixin Ngo Tingting Akebdi Zongchongki Namba Segyu Tha Chongzul Nyamza Nguye Koryu Sungyongki Kekong Ngale Gyachiru Songxin Kenyi Riyi Tha Sabei Kuyu Nyamso Chugu Sungyong Sogi Gyegam Koryu Chugdu Jogyong Namchang Ka Nishu Zaji Le Shijigdu Guide Da Ne Namka Yat Thakwa Tha Chumu Thangxin Zangwa Sashi Du Thakwa Je Sungyongki Mugtum Nyamdu Gyebdi Kong Yongki, Mi Chodyo Koryu Ki Naitan Gyundu Nga Leksu Chi Ne, Naitu Le Cham Chung Yubri. Dumzi Gepada Na Longa Chin Jubshi Be Rin, Saga Zong Ki Rimzi Gepna, Zatang Gekam Ki Kisi Mungwe Gor Tung Juru Nye Tha, Chi Dundong Chukye Lhagzam Jeba Tha. Nagze Gekam Ki Penje Kisi Bso Mungwe Gor Chi Chukdong Gya Lhagzam Tungyu Cheba Ma Se. Zong Yong Su Gekam Le Ne, Nye Dong Sumge Sumji So Nye Gui Ji Che Di, Gya Ji Xing Chok Ba, Tha Nye Sir Na Go Tha. Zesung, Damra Sung Gyong Che Ki Na Shuk Ba Ra, Gekam Ki Yongbu Tenpu Chung Yubri.
2: Singlinje. Kuala ngana su sen dhubba dini, shizu chongje saka zongki, jangto songje tenpo chungba ta, yankamje zawa tenpo zubwe gorki tenzo gochiu to, sato lo ngwa jang kwe di din, ji ye beyu rabdu shi ji kubi tishi.
0: Kung chen tang me na, jizu rinlu ki penchong sarba, yong mi si.
3: Lakto khaba nyogwe si, di jine si ta. Gekhub Samnyu Tha Lungchuu Ki Khasab Yu Lakto Khaba Ki Khongzai Tiwe Ki Lenyi Khangla Pepsi Gekhub Ki Khasab Gya Chichung Lungchuu Che Cho Toshu La Gwar Ngakke Chokyu Tha Khenchin Rengxin La Gwar Shedong Gekhi Nishu Chokyu Shibjian Nangtun Zhonggu Jichin Ki Lenyi La Pepne Luchin Nangro
4: Zhonggu Jichin Ki Yunzhi Lakto Khaba Chengxi Yargi La Dengjia Yu La Sokjiang Khoryu Di Khaba Tha Angga Mangwe Lechu Chi La Xiongir Yinji Si Shurze longsu jene tiedong nyelam kandir zicho. Kabar taje giga rizzi chiri jigar zicho.
1: Sendro lingye, siamla namba tsui mutu je, mardan chamdu targe yarjun ki kumdub din xing lingwe gor ki chenzum gojue tu. Zangsum chu langlong gyu, sun shu saba gui ne ge, xie kuibsi, zena yubshu.
2: Seng lingye, longo duju tuanga ye kong, pyo xiewe jingzhu tangshi. Gyarin tomala xiarwe, sa tu yudu de, Chamdo Thi Ni Gekui Junzin Xingzhen Langlu Ge Muna Ne Tha De Tunji Tha Yar Tun Pijie Che De Weidong Chowe Lam Chin Tu Gyubshi. Longo Dunju Thanga Songji, Dichu Zhangwo Tha Banda Zatang Tu Gyuna Chukja Rabdu Thuebe Nyamnang Si Tsoba De. Pulam Tu Chukor Ge Zha Lanlang Tu Zhaba Tha Nuju Zangme Denshi Lungkor Korwa Chomshung Che Che Ka Tu Mizuo Ge Kenpa Soshi. Talu Duzi Thangboro, Chamdo Chongje Ki Sakui Ge Tunji Rintang Dongbor Gor Tungjul Gyeju Kyubshi Tha Tizu Chukdong Nidia Simbadi Du Tsungpa Le Gyeja Chuu Tha Changchung Jigparo Tha Denja Yunor Ki Manjo Gor Tungjul Dunju Tunga Tha Tizu Nidong Shibja Ligzhu Sinne Dongbor Zhong Yongji An Nipa Lipa Tha Du Tsungpa Le Gyeja Chukji Tha Changchung Nipa Lipshi Ngunse Tuebe Changshi Zizhi Ni Chamdo Chongje Ki Yuzhin Dekui Tha Buzi Towe Pijie Ki Durabdi Liusar Huda Zanbe Chumze Shadang Yipshi
1: Dawa ngabe ci guni, chamdo chongi benjo sabi kuidu nebe, pyo xarlu, gyegab rinbe, nukyu zangme dinshi zugzhu ne, lariyan gyege damsan chabadi. Zhungu zugzhu ju ngabe zhungin kuruwe datang penjong chamdo nyergyon sungyong dine namchang zugzhu todam dine ta, chengshi dine. Le sing nye su togang je ki dewe sugu yutubje zu, changma dila nga le zugzhu ne. Sadu mengshi zugzhu namchang sabi chunda rengshin ki dugu ti, cho yong ne nyurze gyo su dongwe tun zamsu lebi. 七度穷二行呢, 南昌以及祖准改权了命为出七泥塔解冻十几星巴塔, 蒙为冻国通就是泥塔, 七松冻顿解当行, 天内六则行就三百塔, 科尔九归冻, 天内十七节极度给秋度人行起, 日点女居电视行事, 南昌准解强度塔, 提醒塔国尔起女居藏美罗岗起土豆归冻塔, 城市的一些, 清晰三对, 科尔九给年所以给女开监库内, 三共给女居藏美南站给协助给送给女把恩赛退步起入中一日。古祖罗罗康斯基殿内, 娘们各位平均恩心, 탈로 참도 총기 키로 시부르 시제 주중기 남차 숨게 십주 시지 락달 치제 유바타 두지 당부르 남차 야탄 둔주 튠주 레고 족밤 레고 겨주

0: 주 탐바 디게 땅아라 지괴바 땅아이 이와 지괴바디 안돌려야 떼나무리 루와라 홍어야 지강 디게 대시 슈의 규림 난라 대바 치당 게네바 대쟁아루 디체디 세기 대바 세직타 대쟁시베 민니지 중어데 루와라 민니지 중어데 내도 디고라야 내 팅아야 모두 슈뇨 대바 세지 두와라 대바 세디 컨데 죽로 쿠쿠레스나 이기 촥바리리 인주 창디 창에 바시글라 대바 대바 스고르와라 베나 차샤베이나 대바 치당 게네 바세라 소바 양마나 펠야이나 대바르르 두시 예바데보 리자 이길야이나 대바르르야이나 둥아리 예바데보 제당 대바 스드전에 이기 속바 대 이기 창디 찌규르 임바 창에바 임바 딘데지글라 대바스 고르와라 다 공도 슈버능신 대장아루 디체 대세기 대장지에 중으로와라 대장세디 컨대지글 고고고아르베스나 이기 초바 대게 인두지와라 인두디 창망에 배 남배 토하는 루바암 대루 루바 딘데지글 고고고아르 제자 남바라디 가르레 남바 따부 요리디 이기 창디 내 망에게 이와디 요리 제자 세지 숨주 탐바디게 단대 내당디 컨대직라 내대어스나 대바 치당게라 내대어와라 대바 치당게도 내베 이기 세지 숨주디게 양 가르치고래 대쟁아이 낭라 파 덴디 당구고래 다오나 대쟁아이 낭도 컨대스 덴디 당구고 여어베 다오에 유림 낭라 야이나 체시라지 컨대지 숨구고 여어베 오나 인잠라지 컨데시 중국 요아르에서나 내든디 세가집에 치도 공도 시에버능신 자오라댄베 치강 대바 시바 연제 이시베 치강 대다가 난라야이나 내든 티지라야 안돌라야이나 대시에탕 오드 난요아리
1: 今天那么做公共上当代天南村新新八天呢平种龙井年轻列公培给龙井给龙井六七列前世列前地南平种六大前面给人七木娃七零多吉拉年培给人打坠日别过了七零南西月别三南有秀
0: 前章那顿提的三个级别切都走完了 포탕 머니 모탕니 신도 모탕 시시루 대바 시바 연제 이스 디송버데 디난라 공도 시에베 내든 대다 참말로라 랭겨벼레 토마 바디 연기 세지기 이기 대다 땅아라 근데스 지구지 디 공도 시에베 지강 대다게 안돌려야 랭겨벼로 봐라 다운은 안 돼. 이리 신이 이십 당문지 치가 주도 전에 대진 슈퍼 능신 대바 시바 연재 예수 송송하라 대바 시바 연재 예시바 게제 디게게 나도라 튼다 가데 세세 체버도 베스나 인잠 조르와라 이와 지구 충나 이와 지베 참디 그거보도 외송우드베 야마는 대쟁아라 지구구 유나 진참디 근대지글라 외송구 유아르베 디대난거지 대바 시바 연재 예스 러버와라 세지 숨주 탐바 유제 말이다 니엘라 가래 니엘라 세지 숨주 탐바 디게기 난네 대바 시바 바디 연기 딱이 요 지당 대쟁아라 지당 근데 이민디 시기 인숭으로와라 제자 대바 시바 연재 예시바디 통매 인잠당 디잠디 나돌라 대난과리 다디네 시슈루 순순하라 시슈루세디 안돌이야이나 가르대나무를 베스나 체시디 대나무를 와라 체시디 대나무를 오늘 체시디 컨데르 베스나 바디 연기 이기 대다 대쟁아루 지외 겁라 근데 랑그 대반능신 랑그 컨데스 진이 되네 머디스 와라 딘데 마데스 디당 딘데 마데

0: 那地当的肯定认识那地差别这个那把样肯定认识那 地在日日了呀 印度西西 人家如果被吞大地 电脑我就忘了 且当西西罗斯就在那 切西地点吧的 地在巴地言给 巴地言给 主体大给大个一万结果的我那地震案了职位个不啦地震机给那了按下地震机给那了松下地震机给那了西下都不没一没钱地差别接了地震所说难了呀一个西西怕人家主规呗吞大的电把银子地案做了呀一呢职位个给切西的电脑我就完了造了呀杨地的松松完了 破塘门的毛塘里新都毛西说给下面送呗下面铁大给俺做了卡的电报的外甥那把的烟给一个恰当了对呢对呢地震阿如肯定是地鬼塘马鬼给吞大的电报的这张破塘门的毛塘新都毛西的对呢鬼有苦人的能行
1: 家的人呢家的来查出你写不呢嘎嘎嘎俺是要的完了的能行大西了一万七对破门的毛新都毛是要的的是切结的在那里呀几当的电不是完了切当新都毛是一个人写的在那破堂门的毛堂新都毛这个大西了呀 把的烟给一个铁大给大个一窝肯定是切骨米的电脑我的完了被掐下边呢嘎嘎扛俺是的做呢个得把第一个恰当的嘎嘎扛俺是掐不着的掐当的完了恰当的能行俺就卡着切过的破门的毛心都毛是一窝的切骨过完了的切不赢呢嘎的破恰
0: 卡的门铃卡卡的摩卡俺的卡的心都摸着完了今天是前节把的烟给叠把的给完了一窝吃不着完了汽车都在那一节给那么要么那地震俺路之外那么的卡的吃的把的烟给叠把的一堆在那不给一擦呗第一擦呗那么的样地震日日里呀住西日日西日西日住不着完了前张别的能行 俺说家恰恰娘大他那爸爸爸妈都不浪恰当的能行俺最大个一万七百那家婆恰门的恰摩俺娘心都摸大婆他门的他摸那心都摸爸婆他门的他摸
1: 马心都没这个大个一万的个住不着完了这张空头书本能行第八的烟给第八的烟了呀呢破塘门的毛塘心都没大个一万的的个结果个要不完了把的烟给设计一个猪肉给大个一万的俺就切当肯定是切骨个一面多当肯定是结果个一面的再玩切不着完了 到呢，铁柱给设计一个那么个大个一万的我呢，肯定是结果个要的呗是呢，羊杂完了呀，今天送我就完了。上么就是那把拉，咋说送你，咋说加，我呢，怕烫，加我吃，洗刷给抽个几缸地，点么着完了。几缸汤么，上么就是那把拉是呗，几缸地，当俺做了吞大卡的谢谢钱不着呗是呢。
0: 空都大个一万七十米，抽个一个的，卡最好有没给吞大的，拉住钱不得。要么呢，大个一万几米呗，一个就是铁大月不得，俺都来呀，电脑不得，完了。第一个不送哎，咋说送你，咋说加，我你怕烫加我吃是呗。七缸第一年个，咋的一个西医。 大个一万几当的肯定其实结果没出的俺做了是点那么的这样咋说送送姐得把这了没些钱吧人呢都稀里要着完了要的送是送不退做米这样可给美国这边是呢咋差
1: 자 숨 임바디 고아레 꿈제 카레스나 임바달 테나 자하 차자 숨디 듀기 이기 숨디 르와라 디 꿈제 탕버들레 꿈제 니바디 카레스나 와이 딱 여와 지주골라 야이나 와다가 와니 파탕 자와 차시 워이디 딱 항도 샤 구민골라 지강 치마딜레야 워스 땜버르와라 워스 땜바 인자 디가 그 숨세디 자, 차, 자, 숨라, 고구, 여바디, 메메고르발라, 제다, 자소, 숨니, 자소, 자, 와니, 파탕, 자와, 차, 시바디, 고든디, 딘데질라, 무지, 최고, 요아래, 자소, 숨니, 자디, 두루, 능신, 자거리, 숨으로발라, 다오나, 자디, 두루, 능신, 자와, 티, 근데, 차오르베스나, 자디, 포차오르발라, 사디, 머닝, 차오르발라, 자디, 모로, 루버와라 디 자디급기 뚜기 이기 숨부 대다기 딱이와 지당 지루 짱 자차 차숨기 둘루는 신 자차 차숨 딱강 임바 땜베 둘루디 능신 루버레스도 전에 루버체바타 지강 치마디 와니 파당 자와 차시베 지강티 허이 디즈와라 모이 이기 임바 홍두 오드송스마 능신제 제자 오이짱 무이 임바디 두바체브레 루와라 파당 자월치도 전에 허이디 무이이나 와디에 허이 누룩 능신 잘구구 여바 딱항 임바디 능신 잘구구 여다 오이짱 무이 임바 튼다디 두바체브레 루와라 디 튼다디 지강 티 숨기 튼다디 딘데질은 문제 체크래 야 자왈야 최기 이기 줄하르 와라 줄하유나 주의 따기 요와 지주고라 야이나 양만나 주의 이기 테다 대쟁아루 지주고라 야이나 자왈야 무추제 딘데 숨버레 항마 춘니 모로자 라라하니 모샴테 아니 체미 제장 차시 지강 숨게 땡제 최기 이기 주의 따기 이와 제당 지루 근데 이미디 둘루 근데서 조국의 유민디 나둘러 야이나 땡낭마리 당보 상마 중이 모르 자시베 지강 디낭 중에 상마 투시 두가라 상마 투디 크게 문제 치그래서나 외대 머인베 상마 이기 투디 시에고하래 다오는 외대 머인 버스도네 자원하는 야 무엇을 숨매버지 디시고를 봐라 디 크게 코고르스나 샤사아야샤사 둘러 코고구요래 금제양 가르레스나 샴다가 라라하 아디 무엇을 땜으로 봐라 무엇을 마땜바디 가르레스나 공두시에버는신 샤사아야 샤, 사, 이게 이거 초보들이 루와라 제장 어디에 뭐인 바디 상마 초보들이 제장 세지 숨주 탐배 낭네 라라 하니 모샴디 아니 체미 제장 차스 대다 상마로 무엇을 땜바 샤다데 라라 하니 무엇을 마 땜바 양만나 치강 디게 그 쇼수 커야디 카데스나 공두 슈버는신 샤사 아야 샤사 디게 루와라 제장 따와라 송송하라 상마 춘니 모르 자그레스 송바레 제장 상마 춘니 공도 슈버능신 샤사 아야 샤사 디게로 고구구유나 주부디게 모르 자외 대다 모이 이기 인베 된디 지강디 대나무를 와라 라라 하니 모샴대시베 지강디 라, 라, 하, 숨, 모샹기, 이기, 임바, 디젠아루, 지웨, 걸러, 모샹기, 디젠아라, 샤, 괴베, 튼디, 세월, 체버디, 아니, 체미, 지장, 차시베, 급수, 충웨, 짱다시, 두가라, 짱다디, 듀베, 튼댐바, 주버디, 오나, 카드, 듀버드베스나, 에이디앙, 모샹기, 이기, 임베, 튼디, 댐바, 체버디, 체미, 지, 숭네 모샹기 이기 임바디 코어 체벌 와라 어야 체미지 아니 체미 지장 차스르 전에 체미 양식이 레스 시에도 전에 장르 뒤 의자 모상기 이기 김바디 때나마레 리젠 치매 나라 nge mu tu je chi da ge nang si ni ba se ji sum ju da ge yi wa ji ju go ge chu ge nang den ko la ngo de shu ju yu be ga je pyu ge lung den se ba bo nang ge tu do du sen na ra na

생각 나 보소. 다 안간지 충분했지. 소스릉이기 북섬 딜링교야 가부 여질라. 북섬 유블레 다스 만지 미제야 가져 유바타. 신인의 배진치대 인류 영예시. 다 북섬리야 총명기 요아 매자 미소서 릉이기 가져 단팀배 뒤무리 여리 승길.

탕 카르키냠 귤탕 귀귀 띵키 양다소 년귤 동댄 리직 게베 드무 디나샹 리직야 주 추디리 첸센탕 루카키 쳬규 디나슈 르양키 귤쿠 디나세 생각나면서 땅 안에 주는 규 소스 메시지야 미유 주의 바탕 문교 집에 대리 인내래 대진 지원시 마시 기랑기 북섬디 문교 총매비 인내래 대규림 출력야 땅 안직신변 항상 규구제 가진 흐미기 차샤 강실 배우탕 꿀론디 인내래 넘버 타고 숨비는 메시 북섬지 문교 총매비 인내래 기랑기 메즈디 天堂点不起胸部的心结。

生活的不错，让给几年阿爸羡慕容器。郎子你，姐姐出租去，别的几言写送有些。学长，郎子你，俺那做王位看到的不他，身边别别的呢，技术全部有多少些，能够用一些。没事，俺那做男女。 부쌈디 준을 원외 원진치 월대래 다 이내래 부쌈디 비는 남양 치차요 마디 생길

0: 탄더니 비징키 추즈접게 딱다지
1: 로틀디니 소웨 람니디
2: 체리르디니 세주 꾸이디치
1: 디한기 소아탕
2: 루튼기 소아
1: 디디기 소아 소웨 람로
3: 세남 소공감사 탄남부츠 생수베 레젠디니 편저 롱친 예치 리코 벽에 롱친 키 소에 람로 시베 레젠디지 나 레젠조 쿄 슈켄 넌좀니
4: 나 레젠조 쿄 슈켄 제시게비기 나조 레젠디 레스다와 탄 학베 닝공키 쇼즈 중이 탄 까망아 탄 치즈 쇼즈 주베토 롱친 기 고유뇽 FM 직레오 직차 추탄 提醒 락도 카바르토 기 년체 추리 진딕디 주풍 윤기 토네 센신난 도유了
3: 초와를

0: 생남초 티링키 소야람로리 체나 제스케블랑 니기 사드 중미 사제 척된리 공의 리타 체리 추그리 녀리 제기 셰진보 니르 케니제 니슈레게 미루웨 걸카지 링겔양오 주슈기니
1: 생남초 다 공의 리타 체리 추그리 녀리 제기 샤디나 사제 주브제 개진시 임부타 다 디나로리아 오 셰그지타 지가르게세 디르규 소규제 표숨 속고 뉴유브지르샤 다사도의 중매야 속자 능신기 사제 고요고디 치삼 유위이네래 단 민아야 공연리타 체리 추리 녀리제 사제 도뇨 매자 다사제 주지디나 나르웨 림신 레스당고유브시 다사도의 중매이나 공화타 차샤 디네는 차샤 냐시제 원삼 최고부타 다 님르제야 창념 사제디나 키니기 니슈레 게미로 문제시르샤 당월이야 녀리타 차세리 고추기 샤스웨브제이나 아 담고바 빼나 사학자 조어 제배기 샤나 더부드르샤 나 디네이나 아 샤제부타 두에 두바 디네이나 녜제 쇠베니 샤제 용삼 최고도알 당아주 광어 최베 급리야 시리디 머유 체제 광어 차산 최비이나 양 수수 속시 토리야 비게 직 수주 고요고디이나 아 다니 시부시 중재이나 아니 대단 토리이네레 야고시라 도스 당아주 세영외베 급리야 최제 마외기 다 토네 세영외야디이나 망산 표시 최고도알
0: 메
1: 차버시라 제비이나 양 세게 가르수디나 유베기 규제 망고치 쇼주 유브자도알 오라 디게 직 쇼비이나 양 수부유 대단 토리야 다 코펜스 토마르발 오든 제직 그시야 다 디네 이비이나 농기 짱교다 매간리야 섹션교 당아주 섹세스그와 진제게 그래서는 소위 특피디나 명상 표주치고도 와라
0: 아 레슬레셀 당아주 디당기 구수지 용구구엽지다 학된도 당아주 사도야 촌의 진예기 미지인비나 양기랑기 남샤코의 윤도네 다차셰리 탄착셰리 냐샤라소기 당아주 셰리 둔조 커섭 룩튜난고야
1: 쥐발 제제제
0: 다티미미노 콜리아 제케블라 숨능시 공에지디 최베급리네레 키랑기 담세디데시마나 마카셰게 이나 양거진지고 취제 시딤하주야 쥐발
1: 제제제
0: 양카셰게 시딘 취제 거짐하주 딘데 기능수 유튜즈 마이나 하나조 공어 간잔 딘데 취베이나 시네 키랑리아 추주디 커섭 야고시 난토고르발다라르샤레슬레셀당나조공에릭탄차셰릭타도착셰릭타냐시제기다미류캄리네레지가르뷰리타다능신체뇽추주나조든저치토고엽딘데제르샤르도완르샤르샤르다임비네레야세리카셰리아체롱베기
1: 七九坦达能行七九西子忙不对月子杨那座三亚的忙茶不一呢但杨吕布的当我的虚比那里那么有对子不一呢你们这些给人给确在的恰用可以你这你说来给民众我听这些的下日的话了这下日下了但你呢我有了下个人下那当这一呢下村不谈图片你也是这用上去我都完了
0: 那下个给写字处理呢在马龙别给他七九对这拖他拉巴都一呢啊年日给你敢拆在那他他对呢别拆给你我过女电器都不算我有了呀年日给当过多了撒过日这呀的撒在一起送给你阿别把一把他马最给不一笔呢啊这些脱序给国内设计出去了呀所就去都不多了
1: 샤나个一边呢，你把都靠外个，但菜农么就谈，自个儿个再扩展起都个院子，完全全够个了。
0: 啊，来了，当个那做写人的学员的管理啊，这给不拉松呀，能行个，当个那做土味拿了，下边给写人顶着谈，但能行，下年边是，他都读下进不拉少个人动作，他更多给农场去管的，开心不起的写人多了。
1: 是啥？是啥？来
0: 是来是，但到那个下里呢嘞，菜对这的种嘛不应对准吧，别恰恰这学员呢。 培养当地农业下里啊，采对这的，加着生产差几年，就是把伊那地种植地内来，啥都可以啊，均土，均个产期个推素，但也现在根本内就团结伊那农业个生产个规划的光合度长，但采结在地内来，对接个农业局势下，但伊内来个那座农业个些哪里啊，采就储备个多产的。 微信上不得，他对菜种托院长，也是对科技充满着我俩农业下顶着这当过那个日子吧？
1: 是是是了，到农业下村不谈，陆续村不，他对呢，拍些村不说了，因的啊，现在对菜种托嘛噻，忙起我菜轮别给他，我菜就是院长，忙不可是从全民也不晓得些。
0: 现在都多一呢怎么连确定自助给新住起的拒绝土皮市场民众今天呢年下所连年前辈的谢日地呢是由忙差不一呢香港那给真正他蹲下民部真正西里面真正所破别年个切入桌子一张连年前辈谢日地呢永长缺无多了那四大个呢做错那路亚亚学区呢他查实大路下拉索大门个南部的连年前辈谢日的空里要续别给土耶那里要下别下谈他能先给下年面日顿做当个呢做 推推这么多样的这是大把去啊没得不是热的关了热下热下了热是热是热但是呢没推荐你们热热光啊热热去啊里啊给你那样关的水平呢到广安出去配送差不多有几单但能是个的不利用提醒你呢出去谈第二个节给热那错对于对怎么样呢广安是热你广安热给出去谈第二个都是做银白马车林奇谈
1: 车票忙不都有不停的解释下但是当给民众问的下边呢广告车站车位呢跌当了偏不体外车位有对什么我那做广告车位够了呀狂烈学生不是但顶这是谁的当各种拉索一万马几把但两度去过来的开心不起的下了那是那是那顶那没听我就下地呢车位够了呀弄个车子的马上去过不他弄炸弹谁的呢用咱去过来的下那是我问他最后吧 当能行个四百所七百个不一呢，弄个车载的呢，设施多，加的解决呢，松解怕力呀，也不多了。
0: 那
1: 车载拖差不一呢，出去久了呀，多拉天马塞，他都一呢，能点给我不忙不起，穷死呀，两个多了。
0: 嗯，
1: 他别那吃下不一呢，下炸不他，闲人我不，他都一呢，闲人里呀，都忙，松天个日他，全搞不说，能点给在那座给一边呢，把座贴不拉上，再差不一呢，认真去为两个吃不多啊。这这一段上把一呢，远交七百个不一呀，浪最大。 出最少，车在马背开的松，但做得比呢，别就难过给了。
0: 嗯，弄炸弹，谁谁人用咱们，确保下面呢，早晚呢，确保年不晓得多了。那是那是，那那做那么久，哪里啊？谁的援助七百个里呢？嘞，但我也得去当年前面的金子忙起来几个，别就等个月不停的去是吧？
1: 热下热下。
0: 一年嘞，很多进度给起来给，到车我外个里啊，弄的在七百忙些过里啊，弄给车在动作来拖那那样几大当能行，但很多进度给这边谁的？

0: 제 용공 개진실이야 교대 요지르샤 너나가 샤디비나 다 잠신 님부여바 초와신바 세뒤제디나 마오마세 세리추기 지가르기 중공 약쇼치기만 마세 너나가 샤리이나 소주 나조 대유부티 베나차샤비나 자 가이 링 디게르샤 디나로그 자기 교디이나 창마 지가르기 주부타 처부 마벽이 균댕기 뉴부 균균 치바이나 개간 신도 치웨 뉴부팅고 유바시르샤 당아주시세다르 사드기 소롱 용웨 쿠리이나 류캄기 저규 소롱 키르기 랑자티 서버 마웨 서구레 토유 마세 자기 시규디이나 다니지 코든 치베이나 안데 송자 냠베 네즈디나 왕고 투제 사드 중메기 균댕기 류캄기 데타디나 게렌 투바 지투구도라
1: 넌스 다디네 문투제 노나크샤타 지단기 구주시에 케방원의 수비나 당도디 카도 증매 빈데치시샬
0: 알레르스르세
1: 다 노나키시에 칭외기

0: 야 보모 칼라스 위베
1: 라월발라
0: 다들이 체크를 하고 같이 네직 뛰어 알라 다양한 원 보르샤 다 꾸치 다바 리스 모피게 한 수제 마드다

0: 사야 약주는 샤다 마 짬부송도 말베 아니
1: 제제 발라 샤마 짬부송도 약주 인우추 대인에레 사대 총미 사제 척된 세야기 대비나리아 마란도 서로 토버야 네베 미츠 넘균에 샤마 짬부송취베 갈리아 인다고세 세브나 처타 신도 세브나 처 최고레스 체크도알 대도도 약주 총비나 보제다 주마주 처음서 초주세타 초주이 뒤베기 원체탄 신도딘데 망스 최비나 양키랑 구수디 이내레 당시 되부 중그레스 제코도갈
0: 요요 라딘산 처음에 세리다 신도 나가 좀 탁주 손자 소주 제조 당주 제발러드 내 하버치지
1: 슈잔발라 대지만네 키랑게레 세리 세브다 신도 세브 망스 최나라
0: 요요 보모 다디레 랑게 소주 세이다 이드조 치로지도와
1: 어제 니체 내 좀 더 치료 체샤

0: 가져올 가시가 좋으세요.
1: 동네 비우니 다 생맞다.
2: 이제 이마세요.
3: 중국 귀친 유감네. 텅구 벽에 대모 시로나.
4: 기랑 쯩이 들이시네. 아니 나초. 시바랑장 레워지 구지 초레워지지 지지지.
5: 디카르니.
6: 헤니.
5: 대종 롱치 년친 예궁. 백에 롱치 이.
6: 远近龙青年轻脸孔，别见龙青年，谈的街上面多的钱，我做个人。远近龙青年轻脸孔，别见龙青年，谈的街上面多的钱，我做个人。
5: 街上面多。
7: 那想起。

미망부치기 티스팅제 조교라 교거르니 보인 삼산치더 미겜 차찬스 교거르니 추된자고 클리피안 시시로메바 치텐주기 토제드레샤 교거르니 초부핀시 냠솜 치고마 촌발 초시 참게르 텐시 교거르니 티시 군도르 퇴뢰치 뇽쉐 치고마 촌발 양갈 고도 토신스 교르니 파마니르 시시두규마 촌발 니니웨미 탈싱드 피시 난치 티스팅지 조요라 시송킨 지딘 미다부인버 신신투 초웨치르 티스지 체쇼시 주고인다 알레 티스의 청소는 시송킨 티스기 미국미비디 회인쇼 조유 且呢, 롱팅 등이 기라 그드니 체제 티스더 닝치미버 켄중에 드링키에 대해 나르 발라탕 포메 파키 로숨줄 학생키 등기티 롱친 되갈 토니 체지 수유비 링게치 싱킹 기란키 찰롱 티즈탕 데스비 론달 치첸 낭토바탕 친친 파미거친 닝콩수 차토비 지메 닝위니 수히 드링키 롱친 되갈 티니 我预计昨晚你就不及时。

0: Di wanda de nye bala da amla ki tamni du kutu zamba ngari nile sim kyo nang shirai ki ju tuyo thole ima nye bala liya kan zu je yue bitin te shirisha unri jebi ina bala gen nye chalong yurim chwe liya nyam shu nang du shirai du
1: Qin di shui li Tao zhen zhe bo tao
2: Tui sui ni chumi kyun xin Pomo zhui gar marim lu jing hi Lurim Tangbo Lipsing. Gerti du, Konzo, Kangbo Buchi, Jala Ningbo Dubsu Yibigula, Loman Kongki, Ting Yi Kashijin, Shujo Nani, Tuyo. Jerzin Ningbo Yibata, Jatam Seb Kubi, Yigo Ningbo Sigitodo. Gur Yuni, Mimang Chershubi, Ba Nobulata. Jur Yuni, Lubchung Lurim Nibi, Zindisibi, Drigar Yin. Gerti du, Pomo Drigar, lo jie yin.
3: Zwei, pomo zhio ga, kam san, rang su wu diwa yinbe, lab zhai na la kan zhe to a, lop zhong ya gu qi ge yu be. Baba lian gen ji wu da, le ge chua cha bu sun za, dan yang ta lue ge ga di, rang yin do dang long qiu mo sun. Qie zang, rang ge baba, 这是马七肉我是你一过拿落了呀我一段时期路由让给我的一个期间所是有搞不起来的加拿大的女儿啊这位婆婆这个老姐姐姐这是地理爸爸的
2: 一过拿听一的屁 Tadung zinjung dana dupi jintang ki yunjung kuibi rimu si tang. Bala ki yitar mabu dabi drigar chunchun si chi yu. Ti chi su, pomo, gigar gibu yomba shu, nam yang gibu yomba shu siku yu. Dini, bala ki pomo jangbi zisim tang ziwa yu tse di chun yu. Drigar ki yi dida dar siksi ki chang xin, mi nang gi mi ju rang wang mi bar
0: 摩地汤了真不行小心我之前呢巴拉给俺的你不你们说钱不多别推罪的哪里呀巴拉给谁呢没送别没多推我多了呀果然俺最不是这样多巴拉光不没错你也给他了呀别困难天下
2: 런던이 대달 교친 진교키 르제 이교급라 미게게 경교 교교티니 죄가 원의 시는 가네지르 교류 강인수는 총투이 참내기를 낭비 닝키 능기년 세기 엄진라기 류중 차고 지교 메비 가롭나 투윤 러니신 소포르 니에서 태비여야 경교 교교티니 죄가 원의 시는 가네지르 교류
0: 당아 바글로 톰민도 타이네 엘레 도레 데스시기니 아로 다 강바이 교 더게 다 요샤오 먼저
4: 어머
0: 워지 발라
4: 랑게 니에스 겹 교와 말다 이다 발라 능시 욕샤 略샤
0: 네세 발라 네세
4: 네 라님도 교쳐 어머 이다
0: 네세 발라
4: 라디 제 경을 바베 도르치 아 나라님도 피기 타나부도 교도 아
0: 이다 레스에 발라
4: 슈 겹슈 아
0: 레스
4: 슈 바베티 왜님도 교도
0: 아로 발라 슈 발라 슈 발라
4: 오스 오스 이다 슈 겹 발라가 난 로고치오 디에 야 디제 경을 아 니 용구리 쓰기도 가 어머
0: 진짜 발라
2: 미 게게 휘비 람타 시포 발라키 치 터주딜 고네 머슈발 범어탕 냠투 뽕뽕 냠시기 토니 교치 차시기 니회 콩키 시리에 토르 당기부탕 외치 코랑키 원주양 렌발 당시 치 터주기 틱디 쥐디 쥐갈키 발라키 시리에 틴키 니톱치신 신장키 중당티 시디 심나르 텐소탕 능규 직접 도시할 土金罗里尼巴列别格勒追该起讲铁蹄先住西站清月莫然各铁蹄今天南起安松就所长起当月第尼罗查起门的塔牌起讲铁先学铁蹄莫然给心了没得我催眠穷心生意看到从都是一次要给铁蹄卡拉色对堂讲铁蹄他能年人推讲巴拉堂阿姆拉勒谢马培
0: 莫然去看追去帕玛尼尼亚康去落地巴尔月不通退老多卡巴尔顿去巴尔了听通几股巴尔是你金大聪的人我巴尔给他俩兄弟们就你家苏个地不买白见去三个基本民都拿你落不着来说给你不是啥岁数讲这地叫不是啥穷事金通古才别记
4: 채무디 발라키 이글링 카키 조미 니니베 토링수 니 접시기 최토 쥐가키 니제티 미치기 쇼키 쉬바탄 타그저 탕치에 기라시 쥐가키 수베딩라포 이제 팅지 야오모 준비 팜고 춘주디리지게 람바 슈부르베 아 让给做好的那个那么久的这边啊让给每次准备到我的这边啊让给每次冷不到的你就卡里你太心嘛这边开发出去的这边啊刚来谈谈妹妹没几年了做好的呀呼大把大姐姐转那个这么多让给多的这边啊
0: 마시 발라 나 이제 영어 존자 나 발라 난게 시시했던 그리 삼주
4: 아 저가 이 교수야 디 야구 주머 중 까짠 삼지 말이야 아 이내래 보물한게 소화할 집에 넘겨디 메시지가 된다르다 니송의 아바베디 들이 판구 주마 개개요 말이 이내 랑게 소에 줄이야 판구 친추시 주무다가 야 라모 토비기는 딩원의 판구 축 침버지르다 아바베디 과중에
0: 호주 발라
4: 어어 따라서 제목어 대리기 김다촌도 네 연초 하고 송해
0: 레세바
4: 당 먹어 맥주 바치다 바베디 계직 말이 온거
2: 당토 쥐가기 심낭 남자탕 신앙기킹 무란기 이교 앙창티 발라탕 암라르 로팜용교 땡키시상 巴拉写的电梯控制他一切天追赶去米拿了通信三月的电白巴拉给送别七十日堂甘愿写信到了什么鬼不行追赶去心定度心心追赶去巴拉去抢救那个月不接心的那是杨村民他说追赶去心里巴拉去落盘七十天没人去讲这明白 발라키 낭초 치스티니 범어 쥐갈키 초월딘비 넘겨탕 초월딘비 다와티신 뒤에티니송 쥐갈리양 로딘 교민키 미비상부시 딘휴 로디타낭 모라양 공로 예주자창르 립신 코랑히 구수 탕부유송 리버심신 미세월교라 가메송투향 접시도쿄 쥐가히 침뱅웨소 발라 나르크드 로용부히니 낭막시키 차와티니 몰라탕 냠시치교드시 냠시 야우유비 치주투소 발라키 몰라 고레낭투 치신 니마르카초니 몰라키 치수슈티
0: 니에발라게 그우신부용 안에 몰라기 접다 차리아 푸니다 추부나 딘저스체 몰라기 조그레레체 본인다 능그리 권에 슈괴발이야 발랄 카메시라 송야 요마리딜레 겐고기 수괴네단 데제 추부다 본인디 클리글리 야고스 능그릴
4: 나 데부터 헬라
5: 키프스토
4: 레슬레스 암라카 셰비에스카나
5: 요
4: 구나
2: 啥？看也看不了。啊，那看来是得看不着。这里那么些药物什么都给。就不给么？给俺姑叔抓药去，我。嗯，知道。底下给俺姑叔调不着了。哦，来，来，来。暂时，巴拉奇莫拉糖，今天明天就别搁了。
0: 也没吃不起了，莫拉去先拿了手杆借面对，干么送去破小竹心。你们几，这个让我明白，巴拉了，给这吃。巴拉，
3: 哦，莫拉先拿了菜，借面多安了。忽然干么忙不起来，送那个俺借过面多，
0: 巴拉给俺过多了。这个， 拉巴拉。
3: 莫拉给送别干么，三不夸大么过的，开车么要嘛的。
0: 开车。
2: 开车兄弟，俺这莫拉谈到光了拖不是吧？看了呀，这里呀，若果去年的，看了前专门这些年全部赢了，看脱了呀，你也不用过这，谢谢你。来塞巴拉。呵呵呵呵。隔壁的俺大表哥的姐姐巴拉给谢了呀，得的，因为我看人家，我说俺跑不得，看给我哥哥拦截，莫拉给差呢，就是说下。 我来从哪里呀？罗伯托，巴拉个苏格干呢？我也给不预备，那我是查去。我也对你，你会给我怎么写？破处写给四九主编存的七十天信。我来送哪里呢嘞？你们去，我来一年来巴拉当阿姆拉里亚，初步给不着去。
0: 你们知道去，可能你给送别，给这阳光干过的个年热去，可是你不买不一年热，给这个马过不一年热，这个怎么开药嘛热？开车学的一年嘞，你可能你长了呀，是说火大主要的人。巴拉奇结束了得很，追赶了，路不特别了，路忙白忙白空气，追赶匆匆匆匆个个。
2: 那些是天水，巴拉，
3: 哦，我听到这个难的。有啊，宝贝，今天让俺们都打下啊。
2: 来噻。

0: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보모 대리 바베라니가 가지 벌류나 로기 직제지 고용구인다 직제디 토네 르와를 랑게 지마 좋아다 레가 큰지티엘이야 콤보덴부치 주야다 자와 큰제스 제비네레 삼르니엘 당괴 개침부 이무지 신로체는 삼죠 가지 벌류나 로기 직제디 딘테스리 자와 강시 두발 뒤베치 므르 루이 레발 마다나 치수 괴부기베 니그루베 통월 삼르동월 개치워스리샤 랑게디 셈리야 오제 니로치
1: 니네 다와 다와네로 레셰탕 니가 담블라소 발라게 니미체 체뇨메바 고능그리 틴동티다기 갈레네가 레마타기 심첩세시 듄트규베 심슈 쳔부제
2: 튀윤 진부마 침발 쥐갈향 킨창 신싱 니에콜 빈치 김산 난키 부추 첩티르 디게 통투 쥐갈기 셈나르 치워 쳔부시투
1: 발라
3: 오
1: 땅아 슈고 보고 깨비나 보고 첩티르 깨비나 근데 저래 응아니 셈 남자시라도
0: 바베디 미사디 소소스 헨기 저마지 보고 창문러리아 딱래 롭존 제스윈치아기 저와 뎨비이나 가바용구제 나란조 파무지 응외네 차샤비이나 보고야 링이 랑도르 연지치아다 돈돌레 미치단 러비아디 긴저조지르다 지마 랑기 보고 롭존 야고 메비네레 랑게 보고야 롱갸 덴제 마디브체 녜바도 드리 바베 랑시야는 신체 녜리아 보고 미시 군주 근데서 저금에 러비아디 개치슈르다 하고스웨
1: 레세발라
0: 아냐 딜레 라니 수게제 바베 수베 장약과 지칸도다 아
1: 도제나발라
0: 어
2: 로티다나 쥐가르양 포치탕 포무치키니 보라키 다투 차우탕 참무니더 보르게당 르바탕 보뇨치당 르바 리무 르바 고제나르 냠토 메도더바탕 체더버 라소나치 차우 참우탕 보라 냠토 테세탕 다바유치 디그휴
4: 발라
0: 오
4: 체디 그릇사야 여제
0: 그치 노부 체디 라는 신체 추격 류격 그리 그리지 응규중 부채 넘어서 살롱 용마르다 신승의 아
4: 렌세발라 아니 선이르스 추기
0: 맞아 응규지 우리 지마 그리 그리 살롱 용구르다 신승의
4: 렌세발라
0: 어야 진노부
1: 나 권잠리 알란제 내주디 통배급리나 루프르투 융친부유베 나와시총 내주디수 체미세지 뭐인바 조디급디도 발라게 이내레 나딘제스체 소교나요지
2: 쥐갈키 급티드 모란키 충퇴급 첸수요 발라 콜샤 이림싱 핑은 쥐갈러 이길랍로 제요지라 싱게나리아 친체 체리 망부지 모주 제요싱 타그능싱 시니 시엠마사위 뜸규양 망부시 요싱 이니 급티드 친취손사 참지 첸시나르 요싱 참지 천신나르 요마신
1: 발라 단디키랑게야 나부부다로 난제 꿀레크민드웰 뇨트시라민드웰
0: 라신주급레 녜란티제 타드는 신체 레가망구 쇼와 삼주 이네 급디디 바베 쇼와 삼네레 텁시 메바 제자니 준주가를 라르 제모토브디게 단들 한게 보고 제나 직부 말이베 아
1: 발라게 니마 아즈와 다그랍스장 다탄디 이네레 녜보야 참경 다그랍 난제 파멘 거진스야디 문에 다그라벨럽 쳇라

0: 생남소 드링기 체증 군대 나오는 시야기 체증 이바티니 AI 경치 전략기 현재 인내 딱제 집에 말라 타사 조회 걸기 체증 등재 시기 디네레 지유기 제시 쾌바 시비나 제로니도 니슈셉시 로네송 타사 총기 미마맹간키 비진 수리 롭진 쇼도 비진 안전맹칸 계급 인재 내시디네 타 냠제 기 사도 AI 경치 전략기 현재 인내 딱제 집에 말라 지주 사비타 남창수 락다 치고주부터 로니 기링리는 락제 각주탕 사두 천지 내도 춘진 라주 체부 유제인은 진로니도 니슈저주 류다왕 앞에 치주기인 급둔주 퉁구배 점린 최딘 촉진기 중국 주둔 조회 총두토 원수 진비 체부탄지 타스총기 미마맹칸토 쾌용내 내토를 비주 체배 표탄 콜라시부 사법토시기 경치 전업기 현기 닝내 딱제 체배 디부시토 교류없이
1: Lesel, Mune Kongi Chetin Chene in Ele, Menchu Lakze, Mixewa Didovishi Munjo Chunga Dina, Mangsolia, Kazakudu Ki Rogram Tang, Gane Situ Dinji Chungsha Sangi Ridwala.
0: Mune Rishal,
1: On Perlia Didovu AI Gang Chi Delo Gain, Lenki Ki Ningne Takje Chibe, Mala Lakze Dinji Munjo Chagube, Gugin in Andrayan Mena, Dikib Chun Dini, Kandajil Tu Yunal.
0: Nos. The detail is that 내시디 이내래 양은 어조 주구 만자 기람토 조예탕 원부 균전

0: 생의 남초 참 내려도 티링킹 안주 천재 낭세 주임시비 리젠디 순잠 다가셔일
1: 팅디 리젠기 십시 천군난 캔 부산 정도라 다 노선남길라 종지탄 이교난 캔 조아라 제리 팽개는 안주 리젠세 나와 닝탑내 터져나 쇼인 남을 팽개 슈댄자고
0: 팽개 슈댄자고

0: 롭친 중페 심주 디네키 심주바 바블로예 척진키 레림 찰구 카세 유마세 척진키 냠구 정신 첨부 덴베 냠뇽 피리 치세 레디시 준도 망초키 계지 군준처 랑니키 뇽왕외 게링탐 퍼유타 디구기 초왕외 이내주 냠주 치부티 랑니라 심구 첨부 텝총 베이시슌 타미마키 차와 초디 체디 벤조탕 지소 피게 주교 구디 당내 지도 덴베 김시 티더부 준부티니 항상 구입시리 지송부디 초래 진앙토 군주츠 타팅 표도 폐배 조난타 중재 링신 유브리 코남츠 니르신 피게 조신배 팅기 편정 통추스 교와마세 계지 캡의 균에 점린 사조 카토 편정 우주 치투배 토리안는 유브리 치게네 인배 랑년 정키 뼈다시키 뼈도 용틴 숨부인 유티게 캐주 덴배 링내타 총기기 남부창마 냐조 야구 제도라 슝남타 멍시 지구소 긍지태 피게 챔부친도 편정 균투 덴토 야피 용이 되지 숨부리 치게네 인배 랑년 조키 뼈다 주신연기 폐도 덤규 하장망부두배 치게 초부츠 시도 치군이리 폐기링내 망부통충외 낭툰 폐숨척외 년통카시에 소두 챔부총시 숨부리 중국 치예주 여름 녹규탕 앞으로 캐비디내키 텐기 중국시배 인예 발매 조직과 장회의 디루니 폐시외 징주당내 로뚜주등커외 로인배 폐로 남슬라워더위 부교총유 계지 캐비티의 장매 심주 3미 체발 7신 유배 편정기 계지 캐비 레튼 알레 야우 주투배 2치 유지 송프리
1: 니가 레구 년에 주배세 미수 인류당 정시 치모 윤지가 수아 은퇴인 락제라 대니 콜리에 계지 캐비 남바시 되신균 편정 계지 캐비 초기 금리비인 락제기 튕긴당 계지 캐비 뉴바 체로 동화시비에 체든 링디라 슈긴 중지 군주체 정진진기 락제라 되니 편정 계지의 캐비 동조태 베레당 십주 지니 튜모토 락제다 캐비 동당 추십 체급시 변조는 예리 차바르기 계지부 치계 레디 레드윤 관계 주진 란단키 정시지무당 미수진위기 락제 피계 뉴루의 겹중과 캐비기 편뉴의 체로 당유 정시 대결당 이준기 춘덕라 뛰니 치계와라 표기 낭년 순양 대변 은바라 지유 제송시 변정 롭진 지슌 롭린기 치지계기 치리인 춘종기 지더 퇴럽기 계지 협의 동조태 응어유탕 삼시 퇴지제라 등진치급 미수진위기 표당 제위에 계지 협의 동교로 자진 살바준유 제송시 타딘기 체드윈 링디토 조드윈 담시에타 제슝 리디 레리 냠준 락제 소간소아 루지 망부규디 체유타 소슈 군준츠 레리타 사공 외톱제기 갸리드윈니 쇠리에 메바라 뇽와 비리 체디 튠자 직규 체유시 링디디신 지덕 퇴랍기 편종 계지 협의 동조하기 전주의 사바시인라 락제기 태년 협의타 칠레 토년 낭둔 콩도 취바 퇴규르기 념수 직뒤제 제비 피계 동조 세둔 체입시 중국민마 롭진 승규르 롭린기 연장 选바 赵书光기 링디디신 피계 등규 약불령화타 라바르도 계지 지조토와 피계 등급진기 피계 등규 약불링규로 특주기 퇴니 계진 典규 제송시 편정 지조진로 루블링기 체지기인 리연기 편정기야 퇴랍기 죄당 듀니 AI타 정진진기 퇴랍규 폐기 송대 협의 다니 자물링기 편정 시도 아트바 제규기 제지 숨바시 편정 미리 롭진 중화 미리 직두인 초바 루블링기 기겐 채무션바 전리화이 폐기 은치에 미남라 샤비에 법자니 사다 림부타 야치위에 리도타 강리타인 테르딘 AI 규치조소응의의기 편정 지자강 리토바 제규규제 제송부제 清华罗金 新华业绩 KB 新竹康给原账选拔张立基 편정业绩 KB 列顿车 美水人员歌曲节约 年前呢, 零点地区, 金马的 편정业绩的 KB 东区罗 孟西桑不西定度 俺联盟为 米基德推特所 确定了什么细节的 편정业绩的 KB 东区 列顿也不足够些送不是
0: 这个猎物奶奶区别是这次居住年将等位结束选拔让各种结束干部的电梯切断从的作用能力进的堂部的阿伯牌将用给编造科学器材给年三部堂推过了一些难忘塞解灭做奶猎团规制能力况且习近平给编造广播老总老大丁色前年当中央堂给实际有抗议特区规制堂将等位给猎个浪子系送 明彩连接了美国塔列团团局头局他们之前的女婿提为切沃塔切特提为南北边州科学了规定塔边州北侧头部批业州有规定东国南昌总准起局他们之前的组局建立起学切的东塔军队头科学有不得提小区来历给科学切的东有规定东塔从队让我们见他得不见去出色三美切把狂头东国建成年之前的七夕切的快团局有不得塔年科卡国际切的推荐你把边州北侧头部批业州都起过听路他这个随行我托点崔铁冬季连团有不住过他边州批业州崔巧用他我有一切我有不起过别年数能力
1: 从东马草矿刚子电器让用中批准天干塔边州塔切真听托昨天南昌总准塔成绩边州科学所体内最了德行能力电不塔维修厂只有七个修一部电第二个六个年年最别是接着九周年让邓伟给云列书记行吧西至母连给书记刘江给拉萨重叠都德行能力 当地区地检重点局秋队局长电联堂城管区安金中心局秋队电联所刘江给各公社区主办堂秋队局长电联给七镇间来电日江七岁说了协平那行况期当总局给你这车局的兄弟接不堂眼睛眼睛电去局长车轨当兄弟车局的他们进德国团局七岁七十动画忙抓给土国的级别团大也不直播接近年秋队局长电联前天 今年过年年终结果写送不是当地区装备向安东康堂城管基地严了据他们的安东康让个全国的猛地年终康图刘江启西林店长恩国军心马拉总共所给年终写到写不着闹事 关于西林都市出不谈，小区都市收不动话，两个女的七楼东角的兄弟接不接接的，忙着给店长拿瓦糖，绿叶亲自拖了东角写送不是。德行那里刘江启，当给国企局的西林局长给局长用糖，却跟几天接不接的，杨大别是一段连接到处不谈，六连打脸，团大牌送图，密码给郎家店铺送托，退了三边蜂巢一娘娘，他用糖批给当年，西林局长马拉当局长女的停了不进去，出借托立局的规定东角边连锁闹事。
0: 第一个六五年年初比赛，让用中给杨塔伟四团连接打瓦族不塔，六大七百六种六十刚爱了扎古塔，坚持了月头七百，他最近人都先吧。古电龙松节气，国别连米七百连团，绝对绝对七百连团给国东冲的速递，将等会给军来奥运冲击工会才艺冲的托松些那瓦塔。 况且七夕一出内托当年，杨塔伟开车登进前的，绝对绝对来团了偏正我团员规定东国，那团进桥军向前的，绝对绝对桥员各只七不塔，绝对七百不拆了，他们今年不拆呢，普遍南水推上锁国，桥下一跟着年纪前的，集体住过桥员兄弟也不塔，现在桥员他们今年绝对一偏正了的呢，老总老水准备了，现在七个月年数能是。
1: 这个六五年年最白些。 今天周边在周年将人拍了，让江江人力党与各个团体让其南街三街东区连接平均三街八九千二点数七点，抓着超过周年拉萨塘、宁街、成都街三年送了高级抓着七不线，让江江街三街东区三街边战斗的前面车给恰个昂塘不脱边一线拉门。
2: 错别谈，春别、新别、云别，借给凶狼西拉萨的下东土巴马些，啥多了？将狼西下东土巴谈，业绩卡拉姆怎么领导？这对土别接送不是？拉萨拉，抓着错别卡说说了，拉些人送西端从前谈，拉萨中间的村店路边头，裂空给裂七八谈，老边给老不错了，抓着切心，抓着错别空没错，老不起如果没住给人多不谈，别就把给人不给人多，拉米给人多借了命令，杨局冷不热，难免他们接不谈，把咱对别给那些上啊接吧，托他们别把为我啊家小接不接，啥接东局卡起么起心领会，什么啊最个体对给那句一了啷啷多千年，新局村民贴不贴不信？蓝天做了看，托他们连面团制作跟送出出站，那么准去给给。 现在人不久，啥都做准清干堂，特殊忙忙，没人忙不，赶紧别等忙活，拉人七天都不中了。康庄啥多了，那么咱老外都有了，特别不久的全部中了烟，用着的什么穷些送了些。拉萨庄给了村店路边给老妈王秀通去。
1: 班长对表的那些马杀在东局你不局新局前面贴中按照谈的电信级别错过了瑞局中的空南边各界别本堂让说绿东南北列成为习近平按照南面及美容系是不是拉萨中间的翠电路径给给给十日小姨三级东局落着的另外题给落错了美丽团体落着比较堂三路七夕了电影民上将员南端批送前座所亲的中华美丽集团草别都是十度东局题那么最落我的这个的观点特别去什么事宁吉堂差不多了三级东局抓着草别铁堂找我了与铁连起忙座堂落着给落错了一个目住体育所美丽卡给铺住村恰若出地级别极大名别落得谈组织把建立村杀到了各界别等南位地团这个当杨总金主年纪谈咱们丁松级别给自己做起习近超过两位闽南新规前面特别不行宁志崇给广东翠电路中给罗马电竞土豆机年杨波马的主界别腾进把银把坛空档空给特别出西装年国组的平中把了蓝水把新格新格全部贴中写送不是中国之前差不多创建的养老公司列团把应急机三级登局卡年不局各体队给集团民别乱到七天途中了美不脆唐面森军堂坚持一了将年各界别本堂三级年度军警难忘的样用作了什么穷些送不是让用中人念党与国的厅人中区七个月初一跟国的话引导困起安岁特布朗基里局年三级登局领地加级连接连锁堂那选取金星给自己做十度堂美邦啊切入东局的六十七吨前年三级年度军人抗力突破前月结束不是
0: 这个雷武奶奶崔别塞几次出兵年中央级银行库有松江大西操纵主管让中了你主持局这边忙错起一归属家具铁吨切的卡松之所松板奶吞爱有利他对铁吨起立呢他是从吉他这位内吞西他宁志崇吉他这位内吞起立皮他听一位数家前辈健康库有他这位内吞爱于别人在这内吞尼他健康都市单位内吞起龙康前面白做一内吞起提名白做一内吞起结于别他听一位数家他铁吨前辈内吞卡您提上了这位从吉他立功卡了你主持局自主前于别
1: 你个零五年年纪别谁今天主编在九九年拍的中央机关库里有松江大学的促进主编让中了你主编就在这边忙着的一笔数字的局铁段切立卡松主编南街那段中年你主编什么谈那段你团长人心都念的心心那段是你主编心也不是大学的浪在写的松他在用炸切心
0: 下面来三句都对卡接收音这次就对年轻阿卓平常人从天空烈烈念着天座起各堂部连今天座起各级堂各你别聪明推明从今天堂不拉萨错题列亲念着天座起人从天空烈烈狂皮起天位规划新年那么今天起来小区烈烈准地烈烈不与他狂皮主要规地动军皮你去你都要命你做出了六句以千里卡电唐浪小区错别那处千里卡电动为六七堂千里车的几篇文言面具所切的那句忙出因素他千落拆下批业主要规定当有批你去广东行情去推高就级别配有雷天主家去广东行情中路处理门槛谈念之托每到中途你同人民你四处旅七月天给您的破件喜欢他若要七月七五表示七月托年代有切记习习他您把垂件送至切的坦坦色归提七月点他习习主表示
1: 真该那么错天地培养中三九的娘家里间给宗旨跟古话这些次令拉堂孙南天主拉堂写批的千个把堂一个的学堂南京他把次令拉这不就是学间跟上应急了念着学间我养钱了谈到接近听地平中生就了娘家里先念着学茶
3: 你看了你平中龙青年轻烈工平间龙青衣
4: 雪屯池炸土豆东北塔各只四句地内四只起
5: 滚对生居盲催托念所滚穷努力为行地内前
4: 他的契机三五错别来生地内 Phen Chong Long Ching Yen Cheng Li Gu Phyo Ghe Long Ching Ki
5: Sen Gyur Gwen Du Gwen Chong Xie Bie Li Chen Yin
6: Nidui Sargui Bie Meng Si Poon Li
7: Xidong Chua Sargui
8: Bar Ye Ka Min Zai Dan Dong
7: Sen Chua Lin Ge Jin Long Ye Dong Yir Sum Lor Phyo Ghe Ye Zui
4: Sen Gyur Gwen Du Gwen Chong
5: Singhilinke Gungkamsa, Tanda No. 2, Senggu Tsukweli Tsendini, Pyeongchong Longchin Nyenchin Lekong, Pyeogye Longchin Ki, Senggyur Gwendu Gwenchong Siwe, Chijili Tsenri, Ngatingdili Tsen Nyenchunba, Dunzilam Yila.
7: Singhilinke Gungkamsa, Ngatili Tsen Nyenchunba, Dikinyi.
9: Lakdo Khaba Nyogwezi, Dijine Sita, Gekub Semnu Ta, Lungchuk Ki Kusabye, Lakdo Khaba Ki Kongze Tiweki, Lenyi Khangla Pepsi, Gekub Ki Kusab Gajajung, Lungchuk Checho, Toshu La, Warangakke Jogyo Ta,
7: 天庆人心了我写东西给你去救救十月两天中国地震给连年的片面录制能说中国地震给云至拉道卡巴城西亚耶了点价鱼了烧江阔月的卡巴塔安大忙为列去去了熊给人阴界些修在龙世界内铁东年浪坎地儿西巧卡巴塔这一个人最起日几个人最巧
4: 생길링케 팅디 성교로 군대 군총 시베리 체나 몰라 주 튼조 우치다 시베타 주도 성교로 군대 제낭세리 첸카니 체디 슈유 탱게네 시 체낭 튼카 림베체 생신하로 투더 사비 둥규기 콤자 디네타 지도 덴베 편종기 푼율 디나세 성교로 군대 군총 성교키 파츠
7: 성교로 군대 군총 성교키 메롱
4: 다르키기 센시비티 편종롱진 연천리고 표외롱진기 성교로 초교리세 성교로 군대 군총 시비티시
5: 생기링케 팀디주 튼조의 치자시베낭 체낭 모르고 주토 총대 총의 퇴례 챔부시 쾌베 랑종기 퇴례 총대 도친 탈비 총의 골 니르슈이
7: 能宁论就给宁行了老个创业那栋去街巴乡乡师兄去操干土米作一庆幸铁杆儿平均前面捧着人类与国批给参与公司起步管理家别在乎错误也不是董事长张立峰也张努不松给一拉多为马追星罗就一空安置张刚你说天天地儿用意
5: 罗州桑吉张努布的内米铁外忙外那栋中了军务用外热望月即地道写不是后给几个乡土朋友扎地地查不他不为车末创地图让我想请有几年的吧你们推不创地图别给车上去啊别与每道总图查旅提醒图所撒推乡谈创地仓嘛创地几期天天推内几对别天天期批给他不让的内中用给创四台给了滚地动位地格儿开群图格儿新月不是城西联元版明案让众所全团列创地多不进给南站松就说你专业不他人自己呢中央努自己们有个同桌你他提出你懂你也当月不是
7: 让中苏三个七月堂健康那么配送错误月别向他重叠搜索推梦梦一别听空机力七点月你为了些人让中给三年提给开去了新年推列重叠多钱对吧修给的开去五百四行力强五三推别重叠矿机租车推列卡机恰巴滚地当年没催车给每别龙库一月所提批给了归车车别力七个月
5: 三桂班拉斯重叠年末总天把重叠都预备各所三年提给，不少些国家内提醒式推用时。年末总重叠组专门叫公司董事长孙南次林克三桂班，按次天爷所管全国内大街所在批给党员，接受特动不给人内他将其创造各国送礼车的人内三桂给团结十四七个月，解决约时。
7: 听啊，三推开车凌晨时半夜，麦道总图，他车是推经典车呢，他头猛出去，过么级别司机地面都不够远，到西北等就牌，麦道总去，他来查路水吧，干么车给了还怎么动呢？忙错了，不牌过车，送给我做了还怎么用玩归车车一百，麦道总去，我讲去查路铁，就归过么级别司机地面我买了够远。
5: 小巴老个创业那段去街巴乡土那边偏重，财务捧着人类健康用人领土，每到日都写进，张努不每到给新竹最绝了人心越不塌，天天水军张仓里，他家将用给重新如果给别的男展示都求了越近。
7: 정지 비라타 정지 타제 정지 소면서 소뉴린 당토웨 튼제기 장종기 정지 튼제레는 십차 협공기 동자 망복강위 없이 장리포예 너닝공시 림제겸나 내동추기 쪽발 용법고 티계의 학삼용와 지지유 지지유 없이
10: 튼레 냠제기 콤덥 타동교수조 신유 탈로 페랑경정키 군중 퇴례 초대타 라스촌키 륜족종 초대상타 라스촌키 추슈종 남상 로촌키 차낭종 삼예총대제 신례키 퇴례 총대 도친숨 녀도니 서초류 신례 퇴례 냠제 피게 남창키 남창 주배 민퇴낭 대랑앙 최배 정용기 신례 퇴례 냠제 피게 타 총습 초용내 달게 조와 구슈 살바닝기리
7: 신제 신제게 가즈니 람수 사뚜르라 레여진 보종 처모 총대기 킬레타 디시 신투제 송도제외 신지 신제기 람수제티 신진 총소 숨주소조기 튀김 압결학삼기 신족바 람무 샥친 대비 나슈바 꾸티 제바타 튜자르 창용 용법고 치직타 니도 종이 없이
10: 시추기 튕긴 자르웨 튜레 총대 도친키 뉴시 응아르웨 치루친유 因为老些人, Rangun Junki, nor see so, detain ta, g two horta chene, near gun chebu sarba gissing ta, doce dancing. Tia, katambu, near gun chebu, ni sotula, kusa chaga, gochi, chekdong a gil, gojuko, kel ha drebe, chokin tovata. Kani bar, kusa chaga, gochi, gege, ni singal ha drebe, si jelly, jupsing you. Tule chongde, dopchin ki, jumje tobe lang le, jirile, Rangunki, chongsip targegi, dopsu chimpu chu you.
7: 年度你三个轮儿将有所团列重叠多清晰三途组不谈团列粗队计母腿组别抽签托吧团列重叠多清爱意推进起出国地拉穷于不及三个领界广东三处不停的听的决定作为这张西边南前国巨头重叠穷于团列全部学会别让中介团列重叠多清晰讨论过去的
11: 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卡
10: 자양 냠링 칸키 총세 타게르 튕긴 자외 골 예리 수인
7: 사수기 니외 야라 샴보 초급 슬신 초보 달 철도 이도 몽 리고기 긴캄 링나 장노보 장창 도로베 자 우도 차 로주콩 장리후 예 사투 룽고테 시창네 저구 킴토 제바타 장노보 쇠네 사투 튜몽마 인베 장노부 장인신 사투 장노부 기차타 리롱키 진종 신토 제바 콩키 로게 리고키 게타테 체미 풍웨 자양 시베 민다유 팅에 저구 장찬 뜻비티 타자 계급기 에이숨 림베 유고 전종 큐디 변종 하고 총결케 체미 풍웨 자양 시베 장노부 링내 긴캄 냠링 캉토 교류 없이
10: 인수 남베 뇽르키 제주기 순쇼 피월 체바 냠링 캉도 교거 로갸 송웨 신제 동부타 사퇴자 지신 나초레 모니 게링티 워팅일네 링퀴키 인수 뇽르 체유 초주네 유고알 수균키 다고 체단자 민발 사퇴 총습기 초아 뇽르 토발 체규
7: 유고와 체도기 정주 심주 롭체 나슈 쳐바타 배기 자치 지신라 규응을련바 장노베 초외 쿰시라 뜻십체바 정지련배 유림시부 냠소용와 장노베 오잘 직딘 추십체 체바마세 초구치네 집에 빌로아캉도 교태 매도아키 티심추토 빌로아타 속에 망수 쿰시 용조리안 체쳐
10: 비세토웨 유골 냠닌러 송경차치 링퀴키 십차진키 콜교춘진 토단체네 닌달 유고와 갤러마도 니린슈기미브리 민애팔 링퀴티 림지겜나 유고와 미팅 치숨잠러 니린슈바타 유고웨 초베주처 모퇴리수당네 통메산네티게 김찬타 킬레기 리미네 신친주네 길코당디 유고토 용어타 유고레 튠칸키 초보티갈 용서 캔데리네 유고를 뷰다키 이왕 초수 균투 切入中心有지
7: 니무테갈 유고를 체바표 유고와 테갈 샥되장 체처 림크의 장장기 제된 조의 망수 내창구 전부 다 채모 장노부 자탕조티 니도 유와 ཁྱི ཕྱད མི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0: 이슈 체로 눈댄 체바 타치지 제구 사바테다키야 요거와 뜻디 뒤네 지링 테니 미리링네 점든 체베 첨첸시도 도리 없이
1: 생일링케 팅디 펜촌롱 체년 체리콩 페게롱 칭키 성교르 군대 군총 시베리 첸슈 담다 셰이 리첸티 좀제게 혼난켄 몽게블라타 시시 챙고 난켄 님은 체리라타 부산 좀 되라니지 만난 초 지메리 첸나 양가제요 탱게 슈린자고
2: Singlet Mugang, Penjong Yella Mugang, Mubu Hajang, Gord Tungjur Niedong Legge, Penjong the Yamto, Puze Tobe, Pijet Lopurgue. Jongo Singlet Mugang, Penjong Yella Mugang.

미체난 시지기 초진 가트킹베 론더율라 스웨바르가웨 동예탕 파르체기 킹베 남대양 망부식치 원나 금젠티 왕키 미듄키 네줄라 섬주지더부장바탕 심감 진저시기 동대벨레 미즈티앙 티듄키 군도 친부 중심유 송샤 럭체 서주 난킹키 구셉 송샤 신지주 광양 군의 총퇴소 광키 빨라라 마종 람로 마종월 총람 팜니 총외 콩 롭중 진급 롭진에 치티 난디 신기사르 락제 로바르 마비 텀미도 교루 티달 코랑 집에 튀는 송 거두 체미 양괴 총 웬경 티더뷰 레왕키 듄토 콘키 심쇼 마차바 루치 심지탕 후르다 베타기 레튜남 레바 주비유 구셉 송샤이 락삼 수미탕 조낭 딘비 도시기 레친 송샤 진이 칸키 자샤 다르게 종와 멍시 딘토유 급티르 구셉 송샤탕 자와 신키 기초 지긴키 루초 망부유시 티다레 망부시키 정니기 내당라 칸르치진 咸了插托汤，制作了当心酱液。提对矿座一样，故是松下的比，配的穷为中介托米西，各度金着西了拆容。上面人一给连王汤内部汤连钱呢，水供起一，扛浪中南起心看西金呢，军前没把火追难呢。他是人一给米西南个，怎样所有土。 作为科德吉德吉达尔基各外院呢，提达提达尔基成天当用迷路基，用作了抗日技术切外院。文章，米对边能够提达尼中途集团这玩儿。

0: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타기 로롬 슝시 낭디 추미 균시 깡디 깡미 임바리 디린들 수제 레통기 빛이 예고 림비 무미 슈샤 리닝 변조 첨도 존지 커브 추기 첨도 조신 고 모두 슈기 임베 행제스 신시 기부슈
1: 대장도 조치 그 로주 유랜디 비 차비다 동부에 그 저도 그니 희에게 그 돌롱어 동탁 그런 애들 로주 이런 디어레스 다다 마세바 그다 한도레 드나야 향전레 되게 그 조라 돈은 동부에 아무 요리 대 마세바 그가 그 향카 안다 그 제비샹 어 여바샹 다 그는 다 조무무 다 준시와는 다 조여 되게 아무 동레 마세바 그다 인다 그 포타야 들린다 공조 들린다 야 로체 들린다 대냐교 들린다 유수 들린다 아게 그 조크 동베다 그 두조도 창도 그 조 동베 그 그렇지 않습니까? 더 맞아로 도질 거네 레와 키키 되이. 창도 그 조도 저 된다 그 차별에도 상 샤근능 차네다. 샤근능. 어 샤근능 차 통가는 나는 등. 다다나래도 통가는 등 차리도 레와. 더레인데 때 통가는 등 차 건보 통 차 사마 난 차. 그게도 창도 그 조지라 차별 그 로지 유전 드리디요. 더더게 마세 봐 그때 그게 그 때도 조도 저도 인다가 조다니 농배도 조색지 관이 와라 누로도 만다 봤다. 등하게 그 창도 그 조다라 참 마자로 저저 되는 거 그래 와치게 돼 인기.
2: 아 진짜 어 때로 마셔라 순양 중재가 되나. 어
1: 중재에 다 창도 그 저요 그 농배도 못에 그 조고 농배더니 더 최초 날이마. 농배 나빠 커통 세게 커통 되게 날이마 더게다 창도 그 조 그 뭐나 저 인다 그 조 그 동조다 참 마자로 저렇게 중재 다 왔더니.
2: 님도 제주로
1: 가고 어 님도를 거
2: 거기서 계지도 맵
1: 제주 어 나 제주 밀리는 거기 여기 제주 밀리는데 다도 제주는 칠라 밀리는 거다 간지 간게 가창도로도 노보사 때 노보사라 할로 교정 제단데 따따 근 진다다 샤근딩 하려더로 락바틴 창도 좋지 동조래 락바 못대와나 동조래 전화해도 락바 못대든 동조다 샤근딩 하려는 대 락바틴 동조든 더 샤근딩 하려는 뭐 호트 그 냥조도 거기 조도 냥조도 약간 더 그래 드리렌데 다 라빠 마데 제창데 인다가 조트 그그데 동조트 라빠 마데 창데 드는 아비디 창도 그 조도 동기산데 다 가탄 가탄데 다 조도 동르니까 이 창도리 미히드라 그때 제조 드리르 딘지도 왔다나 마조로도 저리 와치 휘대이
2: 아 살았어 아 괜찮아 들어봐 다 진지 봐봐
1: 레가 진지
2: 담부 장라 괜찮아 장나야 저봐 괜찮지 봐 괜찮수 되나이나
1: 당아가 계기다 조금만 제시해도 체인이세나 담봉아 로다 충충만 도는 그 뒤는 딩아가 말아 순남들 맞으래 더이 더그 민보라 저 소화 시가들래 제라 소화 부족들래 딩아가 마가 말아 차랑치려들래 나한테게 쪼그 동근 희에근 나한테게 저 저 로주 이런 디비 저 만보도 야모 동래
2: 아 김규네
1: 어 다들하게 참께 그 눈이 저도 주도 준지바다 나 주용토든가 다소 주용토다 준지바 안가화
2: 준지바
1: 안가화 안가화 나와 이 때때 마체바 같은 어 긴다가 또 동동도 또나 하나가 창도고 또 동동 되게 어 로주다 때때 때마다 딱은 뭐데 기라 다 당소 또 뭐 동 시도 얻고 되게 그때 창도고 또 로게 신가 또 로게 들이 마저 로 사망가 되게 좀 희니 신다 때때 뭐데 그 또 도도 되게 롱 또 찾잔데 때때 요다 좀 기라 되니까 다 다소 창도 차컬라 인나야 때나 기라 때가 또 동용데도 데 로주 희 희도 너가 또 동무아서 다 다소 기라 다소 열에 데 뜨게가 되바 나 데는 거요라 희용 다 초드니 저 희메레 되게 데 데들이 그 주고 상가 담아서 저 창도 그 조홍로 신가 되게 저 얘기나 담아 제바가 창도 근바가 계히 산지라 dana chok loju ye xidwa, don xidwa, dana mungo yirin. Di tige ka tini, dana chanto ge xid tangi kawa, ta chanto ka chok longdo xida, chok longdo xida, ta chab enrolo, chab enrolo do, tige do xidin xida. Ta ka tida la, dana ngay mde ka chok tongzo, dana ka chanto ka chok xid kala, tsa ma jaru zoli ka, rewa chichu tegi.
2: Lasa.
1: これを買ってんな。ただなんかけがだ。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 다른 데 힘가 단전 대차대 변에도 때 먹고 줄 통을 기다.
2: 알아.
1: 때 먹고 줄 통을 듣는 먹고 차대 퍼째 차대더나 돈로 쳤더. 때 돈로 쳤더 차대더나 얘나 제도 대응을 하고.
2: 알아.
1: 때때 나서 쪼쪼에 코서 쪼쪼 루시 돈도 때 자는 때 안 로뇨. 아. 로드도 쳐야래서는 담보야 로드드는 쳐야래서는 또 추측 뒤측은 예와도 간.
2: 알아.
1: 도와 교도원아 따르 녀효에나 따르 따라가 마세바가 도와 같이 되나 치세요로서 그게라 파 개자차 안제제 요새나 따따 초초 거도 시가 가라 너무 깨겠다 너는 정리 시키고 소녀 했는데 네 도와 정리 해줘 더 파 차브라조 더 차브라조 소녀서 지리부던 거 너는 네 고사라 농이야 저 까마 쫄았다 녀효다 롱 너 이 말이도 되게 놀아야 도그도다 제서 더 까마 쫄았다 녀효다를 했는데 야롱 도그도다 제다 대저 되게 그래 다도로 저도 그래서 담보 도로 저래.
2: 아.
1: 담보 도로 로동도 저. 님바체에서 나타나잖아. 동아다. 뭐들들을 또 저도 부풍이서 파파.
2: 아.
1: 당에 동아도 거기 저래. 동아도 거기 저는데 정말 로로 로로 선수 저래. 아. 로로 선수 저도 소녀래 저든 다자 자주 심어다나 적대 미즈위다나 되니. 얘도 중요시기도.
2: 어,
1: 양자 중요시기도. 근데 님마 소원이랑 이다 야림이 근데 엄마 도세로로 선배도 저기 님마 소원을 도세로로 무송체래 향도 그 쪽도 연신태 당그르메 가로 당그르메서 이연다 그 저도
2: 나는 수익이 서 가르기부터 동부리에
1: 메시지
2: 잘로마데 동야메
1: 소로다
2: 레워디
1: 레리다 레리
2: 로지야 디밀
1: 파 레리 데트데베는 또네 롱고 향도 그 쪽이다 때 당디 가족의 동글러면 또 또 냠냠 로는 그 진시 사와터에 가족의 개인이나 때에 니이나 때에 더 희나 롱고 자주 롱파터가 로충성 단지 그 빠라라 따따라게 동진 등하게 보면에게 제초열었더는 저도 로사진이나 로충진이나 뭐 지조기도 따따라 지인데 때에 롱고 가족의 동진은 또 경화단지로 바로 언더 레졸다
2: 어르바르
1: 따따 마티바가다 그 서대의 펑아 등하게 게도 동도 더해 누루도 희도를 다티 그 차이도 개 동화도 맞네. 도로지 저기서 뭐 도적 도적 동희를 봐. 도로도 맞. 뜻뜻 때는 도도 냥장 로는 그 자와더니 카로도 개희나 니희나 송희나 더 중루시도 이거 나래와 개혀도 더 이도나 또 초마라 차다베 더 희는데. 더 맞에 버거든 이 도고 로직 이차도요. 이차다 때 거기라 중모다나 틀레. 더 제 희사마다 돌려나 틀리미. 더 리베는 땡에화 도체탄이나 따스화 더 게르는 게.
2: 다지 레워 쳬브라다
1: 레레레
2: 고쳐라
1: 레레
2: 레워 리브르 존스에
1: 레레 달야르 저 자서라는 야모레티
2: 야모레티
1: 다 진족딜렌다로 되게라 차 야모여레 아 진도 야모여레 드나 다 자서라 저도 조탄제 노조탄도 제 히리레 나탄제 고히리 종아탄제 고히리레 드나 자서고 발랑칼라디 파타는 나마레살랑 샬라용무다호 다다라레 저도 땡엘락바리 망는 락바라 요게자 스게레 바그 스게라 요게자 따따나면 게 라무 드리 소레
2: 아 도지 디스

0: 제초였다 저랬어. 마담이 잡았다.
1: 만다시다.
0: 만다박. 돌아 바폭도 조조도 돌아 딘땡 조조도 다 저랬어. 나비 찾다는데 다 빼 차야거든. 그게 공부하지 얘기는 즉딘 저리지 말아.
1: 얼마 찍찍마디.
0: 다 공부하지 빼 차야거든. 그게 담보 살롱에.
1: 얼마.
0: 살롱소스 되게 즉딘 저. 되게 즉바자이.
1: 얼마.
0: 되게 즉바자이 찾았다는 공화견 릴레래.
1: 얼마.
0: 돌아 돌아 사야도. 돌아
1: 사야나 구지로 찍 늑딜 시비는 근데 어래.
0: 어때? 아멘텐보다조이사게야라야요오사게야라야요들다들도세들이래 천산지를 빼자거든. 다 공부 리차려로. 아 돌아 딘데는 다 공부 리스는 논하든 딘딜린다리 뮤딜린다리 뮤트딜린다 되게 야그러.
1: 나
0: 오 낭제라 되게 다 돌아 딘데 뜨자.
1: 어디 두지.
0: 더게 트로세 안 해도 뭐.

0: 어서 아들 다다다라 디나 자로까요 다 디나 자로까요 저서 너게 가딘들 때 자로로 달아서 어 디나 자로 다이세 다 저라 딘탱 다리 다 저라 바포 저라 딘탱 아 먼저 디나 요 저도 된 정도로 아
1: 저러야
0: 돼 어 정도다 어 저도 저래서나 자로 조효세나 이바세 이바세 이바야 쇼도 로조 효세나 연바세 연바세 연바야 쇼 이바야 쇼 연바야 쇼보 예들 나던 종송띠인디 다 강강발리 차 노나 딘제 차 난치가 치다라다다 자기 전교는 종차 다전 다 조만 종송띠인디들아 다 종로 조조 다서 자로 조효세나 이바세 이바 이바야 쇼 조지 다던 거 다다 그 바람 칼라 뜨네 쳐 동그라서는 뜨네 쳐도 유도 루도

0: Hangulane, Sugun Rine, Guike, Chitsu Gorki, Nantun Sunangi, Shantizuna, Nantun with Serena.
1: Kawakanji, Legion, Dingsabatan, Ru Legion, Dutch. Dickens, Chumberesna, Rangin, Mibu number two, Rangjun Kamaya, Tatu Shabatan, so many as you could choose Jushab, Rinne woman or daughter. Dimber in the Tapar, Long Chizune, Donzo, Donzo, Yaja Pardu. 수준 타고도 별 미리기 캐주 참아차바다 주마냐 배터니 미리 생기 오로 손도 받지다 그렇게 죄단 투배도 깜박 보고나 내바도 먼저 순수이 없어 순수도 뭐 큰일 잡으랬으나 수교리네 수교리네 나 민지 셰시라 망수스 망수스도 망스나 미망지 수스나 리네 망수지 먼저 별라 뒤자베 수교리네 모자 때마지 열이데 단다 디 슈루 지가 디 레시 지가 디 미르 제마만 균진치야 탐람디 다데 차상부 열베스나 링네 고 차상부 열데 균진치야 다 슈루 레시디 차상부 열마지 빼나 자멜라서바 누초 이거 마부지게 규력 주급에게 낭내제 수규림이 레시 지지 로세 치 만조 배라 빼 미시기 링네 차상부 쉬우지 만조 링네 차상부 쉬우지 열데 이미 이네 난주 신윤바다 망조바라리아 튜머드바 아 신윤메 링내기 슝루다 따주고 골마보 커지시네 디 망조오 거다야 마추 망조오 먹이 유디비 링내 서바 소왕을 남기 링내 또나 세그 내메다 태가 저어이베 링내 디 아니 신윤메 도나 뭐죠 디 바라라 안 같이 해보고 그랬으나 난주 미리 디 규력 디나로 타마스에서 자조지기 요리 디 인두 네바도 수유 링내기 린당시마다 디양 규력규 조당 뒤에 슝루 정신다 규지 정신이 터네 답이 도야디 때미시 계지 때미시 계지 근데 제베레스나 빼나 완주 메버스 쇠도 나와야 된 중캄기 소용의 조당 랑에게 준비 중에 니들이 니들아 인탄 메버레담 워낙 완주 균진 질이 맞춰버레담 니들부지 근처 나와 있나 예 인탄요 인탄 유배 균진 가레스나 전부인기 미리 미자와 망부지다 예도 민자와 도무시다 배지배 신주대내조 배지배 신주대내조니 코저 가바 신주지기였으나 배우 수교진의 신주지기야 디 나주진의 디 수교진의 디 전부는 이게 미리 미자를 주네 전관리기 유바다 양은 미리 지행게 내자랑 초배 진의 임바 또나 대진탄 유바 출거지 어 배차지 않을다 어 디인도 나주 수수진의 그 진단 심으시야 배 개침으리 하바도 단대 뒤주라 나주 무시 사도 쓰기요리 사도 제국으리 디 뒤력이 춘일이 미리기 시리 야제 조약이 군덕지게 오행장 응아리요기 링네 장마차바다 조마냐 배토네 니돌주니 지기지기 윤진치야디 베드 루주정신기 미리기 시리 피기 조약이 가래 랑가지 아 단당한 랑조 시주당 제제 가면 슈빙 지게 수지 시진핑기 소우도가 근데 소우도 수균 윤진 치케나 사드 응아리 하바치 디 소신 주제변 나오기 동부지 대성을 주토 대장도 마세 공진내 빼주어다 뉴슈라서 빼주어 망부지 당제 수준이네라 공제지기요 하바도 러시사베 나로나 중국이 다 기준에 수준이네 망부지 러시나 로유 로유도 가르친 것은 드럽게 죄다 뒤에 링네 이 윤진 체급하다 대신 나유로 쓰고요 디인도 만주어 누주 미리 대주 말한주 대외기 수준이네 신주치야 디 링당도 니 신주치기요리마도 콘조 신주 지규머니 바다 어 다가는 신 콘조 고고제 자완니네 마 인제 카레스나 도요기 진네 미리 신게 배발로 녹젠 치바다 팀만 진니 마레 로신네 로레 마르마 니스 제바시 다가는 신 배 계지 배리 배기 손도 가르쳐 비네 아 드니 프랑스에 다 다가는 신 인지

0: 我第一年我那也也主要的，第一个数据里面的就进一些，然后不叫我们那时候的到了的，就是他们那时候的数据给到了你们等于说，突然就觉得嘛多了，哦，都是些主意呢，我那个人做，提前主要给，用那么的，提前主要用那么的数据里面干的么多，做图个嘛的，数据就进些，第一个呢突然就觉得对呢，那啥都是一个主意呢，我那第几个是个的。 先嘛到，先生的嘛的，肯定是先生嘛的。没有啥不接不到，人多人也啥不接走，人也啥不接走，就搞了几个月了是呢。新的过程不到，新的过程过去呢，你就我来差不多。给这边吃下面呢，听个边呢，村里给他呢，人均看不住，主要苗民呢，新农业经济看不住，这边呢，哦，好听了说白，送这边给，把给钱了说白，南下忙不休不就送药了吧？俺就对新的过来也讲过去呢。 俺做北京没人住过，连差不着。俺们这有干这种事，俺们这没不能把这，俺们肯定送到地心就缅甸去去，俺们这里就不行。就俺们这这里干的这送的话，俺这没不住，这送的话钱呢，就让卡巴里头是呢，哦，开办南巴村人都专业去在这里头的。可是俺们这个没不能把这人均看了，真不当，大的是数据里面的人，他还有些新的这里拿说白人员过来掌握住呢，对南面专业去啥里头买的。
1: 俺做就我爹了，俺做给这三个开开些，其实你得过来，现在俺老公送的话，水军人的人当当，他不来开白头的军金，我的前途呢？俺像，俺昨天就给俺那个送白给这的，学不起来送过头，嗯，水军军金切开呢，三顿俺来他不起死，我顶起去了，第一顿俺把这水军人的人当些，的军金切啊，他来开白头的军金切的，白开钱不来送过头。
0: 先把江面的先头到了嘛，就是嘛，应该去。这种细的些病啊，那你马上就突然停了，产能中的中心的，马上做三个月，那些把那么做嘛，全部的，看这是嘛，全部的是呢。俺做忙做个人类的，能做那么些，人类是人呢，听这些说起，伢们那老康说起，伢们经济康说起，人家几个拿了那人类苦有约吧嘛多，忙做了人类苦有约吧，他不该要嘛的。
1: 原来到底，全做两百人，全做人类要嘛的事情。等我们人类啥都听见的，忙做人。俺这不吃下面呢，人类我就听见咱们。呀，俺做学同学，一个执行的人。呀，这些家庭的人，同学说新的有没？别就执行的有没？没吧？你都不是。俺做别吃下呢，助理写个人，人家俺做助理的来，看不是。写一个嘛的。
0: 对对，俺做三六都是的，可是忙做了，人家没啥钱。等我们人家啥都今年忙做了，俺做几座岗的月把俺们伢们呢，人家开了开些，俺们把给吃了，那个那把做忙做当地级企业，弄上去。当人家当忙做罢了，黑板里不是？第黑板来上，俺开了起不是？那俺做出的个铁海军的，出的个铁海军的，那光不行了，我那些呢，人家啥都今年忙做了。
1: 他不都是军人呢？啥都今年忙做的，人家的雄鹿啥都今年的，我那开不的，开不那么做雄鹿啥都去的，就这人些，到处蹭蹭啊，啥都去。人家人家让啥都今年忙做的，通过买卖送给忙做的，俺们就别去看不是。哦，当然是看我讲给买卖，俺就看把名字所写着的，我就提醒着的，看我讲给忙做的，人家我们啥都今年忙做的。
0: 当俺做军三亩地，当这忙做了人家没下钱去，地来多的，看地基础，土壤平了了，刚刚起水就开始那个有的是，对呢。这是西北抗沙这个田地涨不赢了，田地人家建的可有地建了呀？俺们我这钱啊，记得，人家建的可有地大了，可让个人当我呀，三亩地都是多不起啊，蛮多。忙做了小区主要三亩地都有嘛的，对我们人家建的基础了，天天给钱呢。
1: 俺巴都忙做那巴做了三六块多三七块钱，哦，别吃香的哒。人家见到忙做巴拉了，还把三百还把小差别说，天然的人家采取其实你的嘛嘞，就你个嘛，没去开发工资也差不赢嘞，可有开发个用电的哒嘛？人当我把钱，哦，先去农村偷了开发团嘞，闽南叫龙州姐姐，每日个小区住过呢，俺巴都忙做当地巴拉了，地地姐姐，忙做个人家的行业都不清楚，一年。
0: 马上就忙做忙钱，跟这下头，人家见到巴拉了，别讲的人不休息下去，我都是钱上。 가래스나 대가 그발 경을 내려서 초고를 경을 내려서 또 초고를 경을 하자 망조 망부지기 고라조 라바이오데 리네 이바 서신데 레시아레 강바데 레시아레 대조 리네 이바 하마고체 대조 균지 마체바 디육샤제 털럼 신다지기도 내수답지기 가르치기래 아니 리네레 지자 아니 이거 쇼도 보도 신으나 남자 중대 나라치 상한 심심마치야 저거 아 다가듯이 정가 심심마치야 저거 어 요보사가 저 삼문디 되네요. 네 가르치에서 대증 안 하는 놈이지. 그런 저들이 내리다 디근 진짜는 태가 속을 핑기지. 속을 해나 디네 시리 약에 당 도지. 속을 마 핑베 아니 리네 약에서 샘다. 디 안 담보지. 태가 태가 어쩌고 대수들 진짜 망조다 리네 바라네. 해봐 링차진에 아 망조 넘버 줄에 리네 요리 선배 두신 거랑 주지 딱이 요만이 띵도 예바도 겨네 묘도 지난 미리의 개기 지조의 개기 오늘 리네 지 삼로 윤개지나 망조의 지지지 망조 겨네 묘도 삼로 고도 세지 코조 라미 리네 고유를 예바서 버리 이 내내 배차잖아다 미케바지게 깨져 다 친구도 띵서 그 그제시네 망조의 대상 용료도 보만이 망조 용료만 돈나 왜 망제 신조 망조래다. 신조 망조 되게 많지나 샘다래. 샘다래 미카시지 비게 집이 되게 많네. 하서 종계 비게 집이 되게 많. 신조 망조는 삼료 코도 마세나 남야 남야 지진야 용어지. 재장에 봐도 망조 의식 수도 보지. 망조 의식 내 코도 세지. 다원나 망조 의식 내 코도의 근제 세지. 계란의 수교리 내 중국 거지. 계란의 수교리 내기 중요매나. 계란께서 전부 가지시나 망조 당이 두고 말해. 계란은 망조 티륜기 깨져시에 두고. 강한 건데 대라 대점 세웠는지. 망조가 삼배 장자다 두고 깨져시에. 레게 레단체 두고 있나? 신에 아니 망조 당이 지. 망조 당이 지나? 아니 계란이 삼배 삼로당. 아니 직전당 가지 오면이나 제주로 여지. 때나 이제 두고. 기계지를 차시하네 기계지를 연단 가지 유비네. 기계 코랑도 연대는 마. 치료 유도원 받치야다. 민소정 체크나 이게 세제 되는 지금 안에 원래 미기 보고 되게 년생게 소리 년생게 좀 맞으나 그런 게 리네진다한테 컨트롤 하고 리네진다 하면 그런 게 이제 자제 자신네 혹은 뭐게 레고도 돈은 걔는 안 요셨습니다 걔는 안 요셨어야 돼 그제서 넘어졌나 그런 게 리네진다 신 시야다 하봐도 너도르면 너무 소신이야 말이야 듣는 신이지 마음바 배 배제 양면은 시리지 에 배조리 간신도는 배제 주어서 삼모유나 예발도 기랑 고류 주고리 고류 가르준 주어서 망조 되게 예발도 삼배 고도 세지 두릅 주주단 되면 삼모유서 뒤 삼모유가 속거나 기랑의 교도 고도다 되면 깨지시는 거 시어거나 예발도 기랑 수교리네 거리 수교리네 면은 망조의 교육에 당연 거리 제도도 많이 망조 당다 수교를 받아 두불 찡대 조지리 제가 망조 대륙이 깨지시에 오주는 예발도 수교를 내놓죠 지금 예발도 지금
2: 시리기 니슈 니네 차르 로주기 첩규 니네 슈 센다
3: 안주 매부주에 두슬레나 장 안주 중내기 야게다 불어봐 내 수유 중내 수인디 네바르도 솔린도 가네 렘바도 첩지도 미리 렁이기네 두리아티 하자 체케체오 리샤스
4: 저번에 도저히 난다 그 그거기 링기서 예쁘게 종이 난다다 종대수 소소 나로네 민나 마부친도 사진도무다 사다니가기 나니디디 지시들 제베이 구매디니가기 난닝기 땅니 이게디기 주족기게 종당 줄루 당 준이다 벤저 당다 니즈 마부치 총근도 미르디니가기 링니기 무세기 제주지연 통근도
5: 여기 다른 아주 망주기 규제기 샤브디네 여기 네네 대비진이 디 로규들링 다줘제 마세가 다른 아주 시에 샤브디네 하장 표송소고 여기 로가 가져레스 디집도 잡았다 여기 네디네 가라에서 규링구 때 로규링구 임바 표송소고 임비다 디 땡치고
2: 디니 강중 시리 예배 랑저 인라 디니 시리기 닝주 슈르웨 슈드라 강중 시리 첩균 시벨리 챈디 꾸니라 몸바미베 시리기 두즈티
6: 생남초 광토을

통하다. 아마 치를 퇴만이라 군이기 제와 춥중앙키. 참바를 근습 교육세겐디 이인함. 로토와 틴드 중문이라 아마 응습 하장 첸부 랑매. 시벌 뜻이 밑에 정습 내용과 잡부 자와 내매발. 흉기 밑잡식도. 그 고외 절기 멀무직다. 원주 휴미지엔 업차식 켜마다. 줄들 줄지양 땅두. 줄지동겐이 당투유젠소 인디. 참배 줄들 줄지동용대네 매발. 괜히 쇼세 낭네 주바당 자월. 고와 갸월을 귤러 아주아바주아차네. 줄디에 소달 땅에 대미. 아마 천숨 김두 로안에 굽중만 일라 밑에 라량 고래 고갈을 낭바다. 다리 암에 태가를 교공치네 밑에를 수최게 인남 시치. 난이 참바 최근인 고래 고개 고외 절기 견바티 타마기 메세네 귀십기 랜드 아마 전좀기 응연바 놀메자 뮤테통 세부식 하코와 치사 계란기 공제네 가리난겐인바 딘데스리 지 고외 절기 견미티 땀마신 줄용 나 추구디 어구인 추구디 아마 모자빠라 겹제 총수 Mocha tongkhen chanpa lari, titu kunsep ki ngu gali jie jie yuwa maari. Tache kimzang di min na che ngu ka tangbu du. Che zang chanpa lala mengyu la ma duba shik zhuro si se guo samchu. Gowe jie ki kumi tini chanpi e xieba neng xin ki hamshi cabu tinja me bar. Ti le doa di ngangzab chenpu chiba ta. Gecha chenpu chue ne shu ki tu. Ke ki gecha tinzu ne zui gyunga me gen shik la xie na. 닝지 체겐 용시 이나양 알라셴나 녜키란 슝창부 민두시 슈그체스 군습뉴 걸리지 경제 마중시셴나 칼르지 디두 초안이부 주두 체사는 아예유 미니 총사베 뉴랑네 지치시 군주 김김이 셰버리 더둔 칼로와라 독부 마돈로스 슈와 양양 퓨스 되게 마신 아마 나르괴라 결한 군주 김기 인생 건드시기 임베 Nian tong ma nyungwa karre. Ngui gui yi yun na debyu kyogar shuas lop. Chuku chung chung dindre kare ha gujire. Ama chun zum ngar gui dingne chukba ti pu chung chung ti chakta chueba tar ku gowe jergi kumi ti lakpa lio ti chi la gyube. Chi ni lo yungwe semgi ta takta dunga ki. Semgi gi lu zhong zam che ti zu yungwa ta. Chi na lang ni debye gowe jergi kumi ti Tonama chung. Gowe jirki kumi ti semki rikzi huyen torne ame tamla yang dien malo. Luburku komchen jikbyo ne semki ki duntu yongwata. Semki ki chege gyashin kombato chinnur chesin. Mikki toksu yungang ama chenzumla di. Me gowe jirki kumi ti le yuede kombato chinbana. Gowe jirki kumi ti jene teti me kune ne sung. 고외 지역이 규미티니 섬기기 다발 제외 미티시 섬기니 랑기 미글 이 마치 메 기글함 닝스에 차지 괴네 총길 시부 꼰나야 그 집수 자매 많이 왠디 다자코 루프르 사와니 퇴용와 따라 뉴나 끼를 낭네두 세마 링부디 지저 베베라 쥐어바다 미코라야 나말레 샤 치갸수 친갸 미니 테란시 Semgi ki mikbe nang lübe gagbatar gecha ci jikya mamadub. Mi kyoran chongge nang du sigi du yang ngala tabar ni ma chung. Chengsur doji ngon nong nong dike me. Kyo la chuku jesha sigi. Nganzu lungu gyobu mi denzo kegi tatun tukchen sigi du kam. Semgi ki gecha dinja shik xieji tatun xiesa che. Kyo yang ni su imba. Mikdunki nangchui ti ama chunzum gomong bar kyur. Kongni chengsu ki dojiri. Semgi ki geshu chungwe morangki tue zamle me. Kyoran kanen tue yongba. Mila dokbu mangbu tinra nyongduchu. Kyorani gimdo la gartu mardu redugo. Ama chunzum ki kari kadu la xie. Nima dita nang mola kirangi kuni la tuku kaan minze nan xia. Kiran la tusin suyosu.

남초 남불행기 내 원점 체매 루연 시베 내신 신심나 와닝 타분에 토제는 쇼기 내젠디 케기니 명예 투세 투베 루와 유라 원점 체매 루연 시베 내젠디 세네 니로 쇼로나

0: 사자 차시엘라 차바증어 법규 대낭 메도아기 서버마위 서규카 찍라 차바치와 암 차자 법규타 너리기 셔규타 시제 루규 로게 셔규타 하사지엘라 진범만 부코니 림신 남티규타 사자 차시엘라 퇴자라 암 루자 법규타 대민기 서규카 찍라 진범만 부코규타 성인님으로 닌디타 잠도 로게 루규타 너주제라 차바충와 암 루자 법규타 사자 차시엘라 차바증어 법규 대낭 메도아기 서버마위 서규카 찍라 차바 증원에 치외 바로 법규타 너리기 셔규타 시지 루규 로게 셔규 하사지엘라 증원만 부컨니 림시 남티규타 사자 차시엘라 퇴자르 법규 대미기 서규카 찍라 증원만 부컨규제 레샤 샴라 랑종기 총결 당 총대 조카지기 넘싱원 더 슈기인 라사라 주자람 퇴자르 법니 림시 남티규 저제마 슈앙장 중니니 저제 도슈앙장 니조주파라 섬주제레퇴자르범례림신진범범부고교퇴제마슈앙장주니퇴제토슈앙장니장파라너주로진범범코니림신주자람퇴자르법주퇴제마슈앙장숨니퇴제토슈앙장주주파라저예규라퇴자르법주퇴제마슈앙장주숨니퇴제토슈앙장니저숨파라니동규라남팀례림신진범범부고교퇴제마슈앙장주기니퇴제토슈앙장니생파라 생기컵을라지마만부고교죄제마슈앙장주니죄제토슈앙장주주파라거룹규라퇴자르법규죄제마슈앙장주기니죄제토슈앙장니저니파라게지레카마차범례림신지마만부고교죄제마슈앙장아니죄제토슈앙장주주파라보신라지마만부고교죄제마슈앙장시니죄제토슈앙장주듄파라시안자라지마만부고례림신남티규 퇴제마슈앙장숨니퇴제토슈앙장주듄파라암도로지마마부컨니림신차부충법규퇴제마슈앙장치니퇴제토슈앙장정아파라담중라퇴자르법규퇴제마슈앙장듄니퇴제토슈앙장주구파라소아종라남팀니림신주자람퇴자르법규퇴제마슈앙장시니퇴제토슈앙장주께파라허리리차부충법니림신주자람퇴자르법규 퇴제마슈앙장숨니퇴제토슈앙장주시파라 包面了恰不穷不念人心推荐了不久推荐了恰不穿不念人心推荐了不久推荐了恰不穿不念人心推荐了不久推荐了恰不穿不念人心推荐了不久推荐了恰不穿不念人心推荐了不久推荐了恰不穿不念人心推荐了不久推荐了恰不穿不念人心推荐了不久推荐了恰不穿不念人心推荐了不久推荐了恰不穿不念人心推荐了不久推荐了恰不穿不念人心推荐了不久推荐了恰不穿不念人心推荐了不久推荐了恰不穿不念人心推荐了不久推荐了恰不穿不念人心推荐了不久推荐了恰不穿不念人心推荐了不久推荐了恰不穿不念人心推荐了不久推荐了恰不穿不念人心推荐了不久推荐了恰不穿不念人心推荐了不久推荐了恰不穿不念人心推荐了不久推荐了恰不穿不念人心推荐了不久推荐了恰不穿不念人心推荐了不久推荐了 真不忙不哭就这家妈宣传主年这家都宣传你做送派的派里的恰不出我们年人品真不忙不哭就这家妈宣传新年这家都宣传出皮派的算了了恰不出我们年人品这家的派就这家妈宣传主年这家都宣传出皮派的娘那么了真不忙不哭就这家妈宣传主年这家都宣传全派的拉着了南天的人品真不忙不哭就这家妈宣传中年年这家都宣传你做送派的年末了，这么忙不靠年人品那么提不住，这家没需要张主年，这家托需要张你做主怕他。拉萨了，主家了，没条件的朋友人品那么提不住，这家没需要张中年年，这家托需要张你做主怕他。谁敢那么做？天天那么喜欢的虚差。
1: 坦德尼。毕竟，其却做阿不达达日。

0: 저 텐트라 다티링나 주야 직 총교 님님 들어 봐.
1: 어나.
0: 남자 제시어 발행게 참아야.
1: 지라. 다 총교 담배 투주든 제지리아 이능난수 롭총기 로만자마세 응아래 도스데비나 랍자레 파문송 남자 제도안.
0: 다란 직 랍자다 얘기를야 진제 나로야 이교 취제
1: 초에
0: 충이나

0: 단단 타네신이나 심칸디다 지바 타네신이야 소할이야 장베지기 따와디 정류단 된지 용고야도 양케심시라르도와
1: 지샤 소할이야 가신치니지다 근데 소레다 남균에 밤다 가가저중안에 대통에 보고지 보고디다 근데 소롭중자 마세베 안난츠 밤츠 지고다 안저치야 보고지르도와
0: 지발라 안난츠지기 가속레 러부템나 러부기부다 시과담나 시과케브세야 케지디라지와 계시 김잔직 나리야 지 초섭속에 나와지다 밤에기 보아야 도고탄 디기 민용이시 제투 윤나 안부디리 인내레 정쇼기 다 미심벨이야 심쿠치아다 야메나 아 수소 김잔지 체도 좀 봐야 수소 김자델이야 겐키야다 수소 부조리네야 디기 제야 라소베다 지 정쇼게 양코야 딘제기 뉴치
1: 계용고르발
0: 老,人家呢,那,最里前期,贴这给科班站,来过一个估计出给,进啊,顿顿顾他,出给送啊,你出出出给,你过来过,刚刚啊,他出给你给,出顿顿顿顿,来在那里啊,贴个,写吧,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那

0: 다랑게 부서나 민도 대공기 산다다시 줄을 보야인라
1: 네세 나
0: 네세 티켈린제 다테인다 루프라다 주동게 프로마 삼질라 저와 남도 초주중 다시 민도시야인라 고라 이제 카스스 삼바유 이제 림베 다시 민도시야인라
1: 네세 나
0: 네세 티켈라 오나 쿠슈랑 린제 숨
1: 너 시댄자고 시댄자고
0: 네세 주제레 티켈
2: 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ས་ལ
1: 레세
2: 제일 큰 달로 나머지 너무 용량 피제 큰 난도다 나서 줄 로맨 처리 앞장대 야구 처배 민주 주인이잖아
1: 레세로
2: 오늘 데이터 쇼트 괜찮으라다 괜찮으라 신앙주 부도된다 이제 이때던 거 이거 이나 신앙주 부도이 다 이때다 유튜브 서 좀 데이터 민주 주인이잖아
1: 레세
2: 라라
1: 라라 안 키는 게 있네 저번에 레세로나
2: 오늘 데이터 쇼트 제일 큰 달다 나도 좀 디센도 다 오늘 수기 수능 충달하던 사기 몸 쳐라던 띵기 빼면 추기라 수능 충달라 이시 초기 원지라던 양지 수능 떨기라 수능 떨라다 양지 구지라던 뒤에 센도 망다도 참아 특별한 시기 참아 참 배추 못 쓰기라 특별한 시기 명단 배기라
1: 레센 라라
2: 라라라 디키랑도 피지 코나도 인도 투순 떠보여 민지 죽인자라 라라기라 띵기 게임 다우다시라던 긴겨들라 긴겨들라 키나기 들은
1: 这是他为了他的留住嘛留住嘛这是民主主义的了那是了老老老现在是电价过老老那个是那个是了那是了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 Lo,

0: jiajie di zengan le yai ne jiwa yangmen na dangai yiwa di tidar zeba re. Yigi dine tang dagneng xin ge qiba so kende yimin ge guo la nge de xibe de xie xugu me jiajie puge lungjin senpa bo nam ge yigi xie ba kebe ka jen ge nan le yai na zhong qiba dian yuwa re, che zang di guo le ya zhong du tang, kin do nang du yu be, gya ji pyu ge lung dun san pa po nam ge, jie yi di da lo nang je, jik si ro nang, di nang le ya yi na, xip jing cha we to ne, di guo le ya yi na, ngo du nang yuwa re, nge tu zu, dun zhong yong ye ge che do, ta de de, xipa ngo du che me, zo ka de se na, se ji sum ju tang pa di ge le ya yi na, di zhe nga la ji wa se ne de, da gi yuwa nga,
1: 俺了几个呗，工资呀！你那杨叔叔、一个叔叔，今年米吉巴拉七八趟，做了说过休七中都够啊！杨们呢，听六个王给七天白扎的，他先的够啊王给大铁蛋接不得。我呢，大铁蛋接完，大俺的一娃，杨们呢，你在俺接完了呀？伊呢，判断了几？
0: 가려워르베디콜라야이나나데숨주체베이나조초니기토네시에초기도초니부디카데스나탕부디로알라데젠아로지웨세지기이기남기데덴소스라당타겐기이와디 도투베 거바 디데지도 세지 숨도 담바디게 디젠알라 야 디낭으로 봐라 디낭제 거바 가려워레 텐도 가려워르베 kienkuku yuna chua nyik tuane shu chuk. Rwa la, tangbu di dizeng aru zhuiwe seji yigin namgi dizeng sosu dadang takxien gi yiwa di xin tuku re. Di rwa la, gyumde karesana po dige dha chagwa re, mannin dige dha renba re, mo dige shema rwa la, che zang di cawe chi gi dizeng sosu rwa la dadang takxien gi yiwa di xin be goba tang. 天把的月子地震二路之外，各把堂屋的人下什么？你把的看的是那当二的以为是那的地震二路之外，你那明显一个铁大了，我这个一个扛堂扛家外，在那把空的，就住个月面，西到永外，各把的要的什么？用这看的是那。
1: 设计一个铁大路了，大个一瓦顶的接不得，大个一瓦顶的接不进了，我就谈，进就给大个一瓦扛堂扛价位，在那把的肯定就够住个月面的，像那俺做老总些个难得路了，现在你看的是呢，俺的代表人呢，胳膊是内的，偏不是内的。 你不得这下送过，车长，今天铁大了，对接，设计送就坦白的个，对接俺了之后啊，大个一窝，俺的在那我的，第一呢，设计送就大个一窝，记住过给难得卡了，我就输不咱们。
2: 现在那么做，公共上。
0: 当代天南村新兴八天的平江龙井年轻猎工培给龙井给龙井六七列前线，列前的人平江六八千名给人七亩啊七零多几拉年，培给大锤一边过了七零南新月边，谁能有手？下面的其他的南村村吧。
1: 我就打给一碗汤，煮白过了呀！那高头姐，我就输个赢。我就打给一碗汤，煮白些不冷，其他个难些一碗可些几切缺个的，别吃下不赢呢。明细嘞，我就汤，进就用外出，大个能行个，我就打个一碗，大个能行个，我就打个煮白了说吧，其他难些可些就话的，下面个其他个难些提大。 热热心，家己票个龙井三百八南啦，我都收个烟。下面其他个人是唐伯、明西来、金九堂、温州个一个用来吹些呗，过不过了，我都收个烟。等到第一个了呀，那早了呀，等到送不来，某一个男男的，就别有一个就用钱。 죽바 주의 낭내니 문주 이기 응아용 차세 직제 쇼알가 지기 모이 이기 낭내 민시 이기 남기 제수 죽베 진주 이기 주타 다가 능신기 진주 이기 주의 낭내 강아 강톱기 민시 이기 남기 원도 주베 이기 응아디 용의 추디 대낭바도 와라 태양 갑장난라야 용시베 민지총화대 용시베디 카데스나 차외민시인바데 로알라 차외민시데 디 투숨니 단다카데스나 용출시에바스두다네 마음바디 자와르바라 단다와이급라 응원바이드 자구지나진데 대배급라 파이다 차십지 충아충리 로알라 제자 민시래 진주탕 은주기 이기 용투시야바 스드다네 천다디 카드시와르스나 용디 천다디 카드스나 덤밤 톰바소그 천다디 세브라지 슈버이나 모이 이기 최네 되네 진주기 이기 주 용아 톰베츠 진주 이기 주이 낭네 은주기 이기가 용아탕 톰베츠시야바 스네데 양나 모이 이기 낭네 진주기 이기 주탕 진주기 이기 주래 은주기 이기 아 지다 제밤 예외 출시해봐 지다 제밤 이와 제배 제들의 알아 제밤 예외 출시해봐 인자 천장 딘데지 토벌을 와라 참라 내 지강 레디신 야지 표결 농딩 세번번 남라 모두 슈기인 니가블라 자와라 야 지강 당구 딘데 송으로 와라 모이 이기 낭내니 주배 이기 주용 자스 송거대 다 모이 이기니 베나 콩도 나도 오데 송문 능신 땅아라 이와 치배거기 모이 이기디 가르레스나 가자 다바 자와샤사 야샤사나 모 디게르와라 다우나 가자 다바 자와샤사 야샤사남디 땅아라 이와 치배거기 모이디 이나 대다가 나라 민시 이기는디 예수 주배 이기디 가리 가리 요아르베 만두 주구지 주배 이나 공기 무이 대다가 나라 가타파아사 이게 이나 진주 이기주 난게 제다가 난생 아 임바디 세부 쇼부르 와라 다오나 땅아라 이와 치베 무이 디게라 민시 이기 남기 제수 주배 이기디 나래 매바이나 진주 이기 주를 와라 주인도자나 나래 매도자나 나 대동 창요마래 다체나 공두시에바 땅아이 이와 지주 시에베거기 모이 이기 가자 타바 자와샤사 야샤사남 코나라 문지 체바이나 토연라 마네바 지금 매바디 된다 니토하네 양 라드 체바래 로와라 경제 카드에서나 진주 이기 주요하래 대 공도 시에베 따기 이와 아 시에베 그 모이 이기 나라 민시 이기 남기 제수 주베 이기 디 나래 요마르 바라 나래 요마래 디나 모이 이기 시바 디 따기 이와 집에 급수 충에 땅아 이와 지주 그 모이 코나라 문지 채나 지금 해버디래 루와라 지금 해버디 라도 주머래 따오나 카드쳐래 대카르 샴나 태진 슈버능시 안냐나마 신도 모타 라라하 모샴기 이기 테다 나라야 중외 네네 나마라라 디게 안냄베지라 신의 진주기 이기 주디 루밤 세월체버리 딘데 송다 내두디 토하네 나도라 가르를 아주 제발을 베스나 다리 뒤에 시에베 모이 이기 낭내 시에베 모시 두가라 모디 땅아이 이와 지주 시에베 그게 모이 코나라 문지 채나 지금 해봐 디문 낭라 모탕 신도 모 모샴 송가 두유베 된다디 양만나 전도 세브라지 시에베이나 세지 순주 탐바디게 大阿汤大松了一瓦几句谢呗各不是穷呗大松给摩拉文字切骨个月呗那顿地
0: 나돌이야 세세타 라두 제버데 제다 모이 이기 낭네 니시베 모디 다 숨두 이와 지주 시베 거기 모이 코나 문지 제국의 여바디 투미런 이기 공바 임바 양 라두 제버데 발라 니딘데 지라 고고 요레 지간 숨베 거라 죽바 주의 낭네 니 문주 이기 응와용 차 숨버데 공두 시에베 지강 티다기 민시 모이 이기 난에 진주기 이기 주 치다 용의 추디 땜버와라 지강 숨바당 시베 가데스나 진주기 이기 주 난에 강화 강톱기 민시 이기 남기 원두 주베 이기 나디 치다 용의 추디 땜버와라 땜버 인자 자와라야 주바 주이 남매니 운주 이기 나용차시바 지강딩이 땜바데 디 코드니 컨데레스나 공동 운진 송와 타 제시 송스바 능시 진주 이기디 타차브레스나 강아 타나 파마 라라 사남 중어르발라 디남기 낭네 강아 강톱기 민시 이기 남기 원도 주베 이기 나디나 용와라 제바 양만나 여와 제바 제와 제국으로 숨어대 진주기 이기 대다가 트네 민시 이기 남기 원도 주베 이기 나디 오늘 안주 20타 문지 제베 타마타말라야이나 가다 파마 앙아부디 임바디 두바 제바 양르발라 대골라야이나 나르숨주베 시베급레 나도 지강 딘데지 모두 슈빙발라 진주 이기 주니레 당보 숨바 나바투 듬번남니 원동왕 죽집에 지강디 롭종탕 대시 슈버능신 자와랑 티숨버와라 숭디다기 근다 가르때마르베스나 진내 진주 이기 주네 문주 이기가 용의 추유디 시에버리바라 니넨 가르 시에버리베스나 진주 이기 주의 추네 문주 이기가부 대다 용구 유나 문주 이기가부 대 강탕 강이민디 나돌리야 세세타 대남으로와라 대양 인국으로와라 진주 이기 주디 가르에스나 강아 타나 파마 랄라사소 주부티다르와라 디나네 당보 숨바 아파투 듬바 남네 원도안 죽시베 당보 카 숨바 타 아바 파 죽바 마 듬바 아 디게 원도안 죽 앙디 제두자네 대다 진주기 이기 임베 머체 강라 강토기 민시 이기 남기 원도 죽베 퇴양 땜바 제버와라 제장 전도 가다 파마 앙아디나 두바 제버와라 제장 공도 슈베 된다 디게 어디 영디 슈베 있나 뭐 이기 남네 죽베 이기 주 용의 추타 죽베 주의 남네 문주기 이기가 지다르 용의 추디 라드타 세세 낭마데 디나 내 슈에게 치랑 낭세 당부디니 니바디 카데스나 문죽 따기 예외고를 야이나 모두 슈구이 문죽 따기 예외고를 야이나 자와라 딘데 숨으로와라 문죽 이기 아불라 포탕 머니 모탕니 신도 모탕 시루 예스 자와라야 지강 숨지 떼낭마데 오나 지강 대다 숨게 땜배 코덴디 카레레스는 샴랑 안주 25년지 채나 디그레로 와라 뺀다 당부드 카레스는 시루 예세기 시에미디 딱 이와 시레야 이와 치구구 예배 된다 딘데지 땜낭으로 와라 포탕 모탕 신도 모 시소기 된다 카레스의 제부를 베스나 딱 이와 시부소소야 되네 포탕 머니 모탕 신도 모 시부 소소 인베 추딩 아돌이야이나 대낭마르발라 오나 문주 이긴아부 테다 치달체제 다시 이와디 제국을 요하르베스나 디니 랑게 되발라 여바 능시 예초과딘데 자원인의 말에 금제 가데스나 콜라야이나 최신의 제지 요하리 최신도 오나 가르르에서나 문주 이기 테다 랑게 주기도 교배 민시 이기 남라 죽디 로베 급라야이나 다당 차발라 교주구두게 시안발라 교주구두게 양나 파마소알라 강롱라 교주구두게 이렇다고 그거를 와라 디 체시래. 체시 디능신 딱 이와 지구고 요아래 마도지게 랑그 더바 강요게 딱 이와 제바 있나? 되네 다다 뭐데브래. 다오나 체시 딘데지 순제 27도잖아. 문주 이게 퍼이기 좋아라. 퍼이디 랑의 주유도 교배 민시 이게 남라 죽게 로베 거라 다당디 작발 교회 내내 폴라셔 요아래 문주 교배 머니 가단이디 랑의 주유도 교배 민시 이게 남라 죽데 로베 거라 다당디 파마 교구 유다 가단이디 머니와 샤바데 문주가 모이가 이디 랑의 주위도 교배 민시 이게 남아 죽대 로베 거라 다당디 샘바르 교구 여자 모이라 샤바레 베테능시 문주가 신도 모 모이디 랑의 주위도 교배 민시 이게 남아 죽대 로베 체 다당디 신도 샘바르 교와 인자 얘는 신도 모라 샤바레 딘데스 대시 치기요아래 문지 치기요아래 캐바 용기 용소 캐림바양리 루발라 제장 체시 딘데지 숨어레 마다지게 이거레 숨어다가 랑게 데네 더버 강요게 이와 치초가 딘데지 말에 내도 니고라 간에서 멜론 레장 딘데 숨숨아라 문중아이 퍼이퍼 가다 머니 아무이 많이 신도 모이노 시베 제메 대다기장 문중이 이건 아부티게 다시라 치다르 이고고 요르베 디네든 콜라야이나 가네서 멜론나나 세세 팅팅 안네 셴메디게 송제 나둘라 떼낭으로 와라 레젠디나라 녜 조 문주 다기 이와 탕 주버셰벌레 민실레 문주 용즈 다가는 신게 문주 다기 이외 콜라야이나 모두 슈베이 레젠 치메나라 녜 무투제 문주 다기 이외골기 트기 낭토탕 다가능신기 문주다기 죽배골야이나 모두 슈즈유배 야제 퓨게 룽딘 샘버버난기 뒤도도 세나라나